목요일 아마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먼저 아마 발씻 기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대강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대강론이 있었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붙잡히셨습니다. 아마 그날이 목요일 저녁 아주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 날이 새기까지 빌라도 대제사장의 법정, 헤롯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을 이렇게 오가면서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리고 새벽녘에 빌라도 법정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오전 9시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그 마지막 강론, 마지막 밤, 마지막 강론, 마지막 기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군데를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할까 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이 강론과 기도는 주님을 따랐던 그 신실한 제자들을 위한 그런 강론과 그런 기도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이 강론은, 이 기도는 열두 제자 중에 배신자였던 유다. 그 유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떠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슬프고 어두웠던 장면을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그떡 조각을 받고, 성찬에 나누어진 떡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어서 31절은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처절한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행하신 그 예수님의 최후의 강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중보 기도의 수혜자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 마땅히 치루어야 할 그런 대가였던 거죠. 우리가 그날 밤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에 관한 진리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혹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자들까지도 이 세상의 자연적인 생명이 끝이라고 묘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애를 애도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반드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장례식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분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호킹 박사의 그 장례식에도 무슨
불가마 타고 별세계로 갔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갈 곳을 비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한결같은 여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덕담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곧 죽음 이후의 존재 양식에 대한 호기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죽음 이후의 존재 양식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 아주 놀라운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안다라는 것은 아주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분명한 예가 있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기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 결과물로 죽음이 극복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그 결과물로 이 세상의 자연적 생명이 갖는 그런 한계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한계가 극복된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에 갔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 죽음을 극복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의 나이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죽어도 크게 한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나 저 세상에서 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존재 양식이다,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극복한 자의 그런 의연한 태도지요. 그런가 하면 영생을 얻는 자는 죽음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지요.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은 성경에서 참된 생명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말에 영생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에 참된 생명, 그냥 생명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삶,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가리킨 건 아니겠죠.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 풍성한 삶의 실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부요합니까?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아마 이 세상의 기운에 눌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면 큰일 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날의 강론에서 그 마지막 저녁 그 강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밤에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강론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들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다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죠.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토록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던 사도 바울도
항상 이런 공격을 당했죠. 당신이 과연 예수의 사도냐? 아, 당신은 그 열두 사도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오해, 이런 곡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을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초의 흔적, 고문당한 흔적이 실제적으로 그의 몸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아니 지금 자초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자녀들의 삶이 내 생에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마지막 날 당신의 제자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이 진리를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정귀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약한 인생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참으로 인생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 자신도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제 육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 세상을 떠나신 육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저는 무슨 일로 어제도 뭐 60년 떠나신 지 60년 가까이 되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된 제 친구 박상훈
형제의 끈질긴 설득, 기다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은 최소한 저에게 표면적으로는 생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고 제가 오랜 시간을 지난 다음에야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감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였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의 생활을 이끄신 하나님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50년의 생애는 열매 맺는 생애가 되어야 했지요.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은혜 아래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게 우리의 문제지요. 예컨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하고 무지한 인간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무리들이 어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요, 너무나 당연한 사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과장된 수지요. 한 800만 정도 잡은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800만 성도 가운데 최소한 100만, 최소한 200만은, 100만에서 200만은 이단에 속한 사람, 자기들이 신청할 때 기독교라고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만에서 200만은 이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하지 않아도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는

마지막 대강론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당부입니다. 사실 이날은 제자들이 코앞에 닥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설마 주께서 죽으시겠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의문이었고 이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이었지 않아요? 그날 밤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강론, 그 긴 기도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맡기고 떠나십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실로 깊고 간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요, 예수님이 한 분이요, 성령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꼭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가 붕괴되었던 것은 이미 1000년이 지났고 혹은 500년이 지났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역사를 1000년 전으로 50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께 복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린 대가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곧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장로가 혹은 개척교회 공신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위를 회방한다면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개척공신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목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심초사하는데 성도가 회방자가 된다면 그는 죽임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소위 가난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생각보다 엄중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 성도라는 말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무슨 명화극장 정도로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들의 타락을 핑계 삼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초신자들일까요? 제가 생각한데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대한 반관 그리고 대안 없는 비판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세대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위엄을 멸시하는 자들이 가난 성도라는 동정어린 말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저는 매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과 기도를 행하신 주님의 마음에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께 나아올 그 어린 성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사도적 전승을 통해서 사도적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열두 사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적 복음을 듣고 사도적 복음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방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고의 걸림돌이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넉넉한 이유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타당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방패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 안에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그 기도가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주께서 가르치신 그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경고하신 거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용서라는 단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용서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용서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영생에 관해서, 성화에 관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긴장된,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제자 삼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당신의 증인을 삼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완성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멋자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당연히 그 시류에 민첩하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눈빛이 빨빛하고 이렇게 해야 사는 시대를 살다가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구구단을 외자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삼손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8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7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0: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2: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0: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이 마누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경을 꽤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 마누아라는 이름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성경에서 이 마누아가 오늘 본문의 사사기 13장에만 딱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누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노아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뭐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동네 그 그냥 추리닝 입고 마누라 심부름 그 라면 사러 그냥 슈퍼에 가고 뭐 이런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 평범한 인물이 마노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노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 일도 없고 설교 시간에 뭐 인용할 거리도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귀감하는 인물로 본받아야 될 그 샘플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인물이 마노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노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뭐 작고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자가 있는데요. 마노아가 바로 후자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예요. 사사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 당시 사회는 전방위적으로 뭐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적인 타락.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진짜 끔찍해요.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두고 있다는 이것도 정말 생소한 타락인데요. 그 여자가 또 불륜을 또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위인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자기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레위인이 이제 그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걸 안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을 가하고요. 막 그 이후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게 그 시대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하던 시대다 보니까 아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이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설마 부인 한 사람이 이 다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13절에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이게 무슨 그 사사들 사이에 무슨 트렌드도 아니고 애 많이 낳기 뭐 이거 뭐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부인을 두고 그렇게 애들을 낳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그 타락한 그 시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60대 이상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그 혼전 순결의 개념하고요. 여기 10대나 20대가 생각하는 혼전 순결은 용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 70년대만 해도요. 무슨 연예인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를 가졌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거 들통나면은 그로부터 연예계 완전 매장 아닙니까? 이 뭐 제기가 불능했습니다. 이게 불과 뭐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뭐 그 다 보셔서 알지만 막 SNS에 자기가 올려요. 어느 여자 배우가 저 결혼하게 됐어요. 두 달 뒤에 결혼하는데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혼수를 주신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막 그런 글을 올리고 막 댓글도 축하한다 그러고 뭐 연예계 매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면은 자꾸 이제 그 시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가 사실은요 뭐라 그래도 우리 윗대 어른들 목사님들의 그 우리 아버지대 목사님들의 그 영성에 비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건 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레위인도 막 첩을 두고 뭐 그냥 부끄럽게도 종교 지도자라는 사사도 막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왜 제가 마노아를 귀하게 보느냐? 그런 세상인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슬쩍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도 그 신앙도 타락하고 신앙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이 시대에 마노아는요 지금 더군다나 부인이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면 그 시대 분위기 같으면 당연히 그럼 뭐 또 딴 여자 얻어가지고 아들 낳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는 분위기에 지금 이 시대인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저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마누아를 보면은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 사항을 여러분 몇 번 내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시편 1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은으로 표현하는데 3절에서 이미지화를 만드는 걸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상을 그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4절에서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굉장히 그 역동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 바람에 나는 겨 한번 보세요. 막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제가 그 미국을 보고 또 남미에 이번에 가보고도 유럽에 가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좀 유난스럽다는 걸 외국에 갈 때마다 느껴요. 미국에 제가 83년에 이민 갔거든요. 제가 83년에 이민 갔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4년 전에 그 풍경을요,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대로 봅니다. 건물 그대로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뭐 그냥 나 지금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도요, 한 두세 시간 되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오랜만에 가보면 길 다 바뀌어 있고 막 뜯어 고치고 막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걸 뭐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결혼하는 미혼 자매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한 건 선을 보고 또 그전 토요일 한 건 선을 봤더니 둘 중에 하나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본 그 선 본 남자는 막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명함에 막 적는 것도 말고 막 눈빛도 빠릿빠릿하고 막 아주 이거 그냥 이 남자 택하면은 밥은 안 굶겠다. 막 이런 역동적인 남자와 이제 두 주 전에 선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선을 봤더니 완전 구닥다리예요. 양복도 그냥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막 빛이 바래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는 것마다 하여튼 시주는 하나도 그 타지를 않고 하여튼 그냥 아휴 이게 완전 꽉 막힌 사람 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남자랑 해야지. 당연히 저도 앞에 남자랑 하라고 저 딸 보고 권할 것 같아요. 그 당연히 그 시류에 민첩하고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눈빛이 빨빛하고 이렇게 해야 사는 시대를 살다가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기초가 든든하고 한 곳에 씩씩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행동 민첩한데 문제가 뭐예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어서 뭐라고 그냥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금방 저기 갔다 금방 이기기 갔다 뭐 왔다 갔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그 레위 막 첩을 두고 있는 레위 여자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는 뭐 눈 없나 그러면서 첩도 두고 레위도 막 그냥 막 여러 부인을 두고 그게 그 시대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레위 그 레위인과 같은 혹은 그 사사와 같은 마누라 여럿을 둔 사사와 같은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누아처럼 사람들에게는 구닥다리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아이고 이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네. 10년 전도 그 자리고 10년이 지나가 봐도 또 그 자리고 애는 그냥 이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은 그걸 별로 매력 없어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누아를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 문득 마누아를 생각하는데 찬양 하나 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여튼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정 불안한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변하지 않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 이미지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직하게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다. 그게 바람직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구구단어 외자 이렇게 정했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미분 적분 풀라 그러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워라. 오늘 한국교회 그 신학생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느냐? 신학교에서 구구단부터 배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구구단은 안 외우고 그 때깔 좋은 고급 수학 미분 적분 풀려고 그런 시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 미분 적분 풀라 그러지 말고 구구단부터 배워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될 구구단은 뭘까요? 성도 한 사람이랑 했던 약속이라도 약속 잘 지키려고 애쓰는 거, 유력한 사람에게만 눈길 주지 않는 거, 돈 밝히지 않는 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될 그 구구단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기, 그때그때 둘러대지 않는 거, 성실한 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알차게 시간 사용 논팽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게 전부 구구단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저 같은 목사가 구구단 외우는 것부터 새로 시작했는 생각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혼미해졌습니까? 전부 그냥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분적분 풀겠다고 나서는 이런 정치가들 때문에 이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구단을 외워야 돼. 구구단. 미분적분 풀라 그러지 말고 사사하겠다고 설치지 말고 레위인이라고 폼 잡지 말고 마노아처럼 드러낼 거 하나도 없고 막 후대에 목사가 설교하려고 인용하려는데 인용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 이게 마노아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구구단을 잘 내웠기 때문에 네가 미분적분 못 푼 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뭐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이런 은사 가진 목회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이 꼴이 됐습니까? 막 여러 놀라운 은사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구구단을 못 외우는 그 구구단. 신호 잘 지키고 예배 드리겠다고 블루 주차하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패끼치지 않고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무슨 예배에 은혜 받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준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데려가신 분이 두 사람 있잖아요. 구약의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는 게요. 엘리야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에요, 영웅. 한 민족을 상대로, 부패한 왕을 상대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엘리야고요. 그런다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이뻐서 불러가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신 인물이 에녹인데요. 에녹은요, 마노아과예요.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녹 갖고 설교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에녹은요, 막 기록 자체가 없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기록인데 에녹과 관계에 비해서 제일 두드러지는 기록이 뭔지 아세요? 애 낳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하도 쓸 게 없어가지고 애 낳고 잘 살았다. 그게 에녹을 특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불러가시면서 에녹도 그렇게 취해 가셨다는 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엘리야와 에녹이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자꾸 기능으로 뭔가를 뭐 대단한 일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콜롬비아의 그 보고타라는 데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분 이름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다 적어왔습니다. 조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씨예요. 이분은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인데 여러분 그 콜롬비아에 있는 환경미화원 이름을 저까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분이 한 게 뭐냐 하니까요. 환경미화원이니까 이제 뭐 많이 이제 주우시잖아요. 이분이 뭘 했느냐? 쓰레기를 줍다가 그 버려지는 책들 중에 쓸만한 것들만 이분이 버리지 않고 골라온 거예요. 몇 권을 고른지 아십니까? 2만 권을 골랐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고른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한결같이 버려진 쓸만한 책을 따로 모았더니 이게 책이 2만 권이 돼가지고 지금 이분이요 저 소득층 사람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도서관은 20년에 걸쳐서 그 돈이 있는 부자 그거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제해서 도서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책 2만 권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눈길이 이분이 조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라는 이름을 내가 굳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미화원이지만 내세울 거 세상 사람적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책 줍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지금 마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자꾸 세상은 네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세상 살아서 되겠나? 정직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렇게 그냥 성이 개방돼가지고 지금 통계도 보면은 자기 마누라 말고 남편 말고도 많은 사람들과 그런 성적인 파트너를 삼는다는 통계도 안 보느냐? 여기 바보같이 그냥 한 여자한테만 매여 사느냐고 자꾸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네가 옳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다, 기죽지 마라, 너 작은 자 아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노아처럼 그렇게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가 든든한 구구단을 잘 외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 구구단을 잘 외운다는 건 기초가 든든하다는 뜻인데요. 이런 기초가 든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첫째로요. 구구단을 잘 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또 마노아 아내에게 삼손을 주시겠다고 나시딘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그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그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요거 해내면 아들 주지, 이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데 또 한나처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행위적으로 뭘 해야 은혜를 준다. 하나님 이번 특세 개근할 테니까 뭐 주실래요? 뭐 주긴 뭘 줘, 은혜를 주는 거지. 자꾸 조건을 내거는데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임신이라는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적으로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조건 없이 주시고 나서 조건을 걸기 시작하네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조건을 걸어서 통과되니까 자식을 준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식을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담스러운 조건이 그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세상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몇 명 안 될걸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길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 소식, 하루가 멀다 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는요, 우리 새 아이들에게 내가 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미안해 죽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지금 이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이 부끄러운 소식들,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화제거리도 아니에요. 뭘 실수했습니까? 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은 거룩이거든요. 교회 얼마나 키우느냐의 관심보다는 내가 사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또 듣고 지나가는 한 소주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준비하는 내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는데 나는 온통 성공한 목사로서만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부끄럽기 부끄러운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본이 보이는 삶, 본이 보이는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자녀는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조건을 걸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지금 하나님이 네가 낳을 그 아이가 나실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게 있다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 13장 내내 이제 네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발견한 게 5절 말씀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 앞에 4절에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누굽니까? 삼손 엄마, 애 잘 키워야 되는 당사자.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오는 게 자식 교육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네 아들이 나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 그 신앙 교육하기 전에 먼저 네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거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님들 자녀 교육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냐?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야? 목사인 자기도 제대로 안 사는데 뭐 그 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본이 되는 교육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여기 4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제 네 아들 보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독주 마시면 안 된다 이거 교육해야 되는데 애 나기도 전에 먼저 네가 이런 부분에 본을 보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저는 오늘 본문 13장에서 이 본이 되는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보는데요. 자, 사사기 13장 15절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16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0: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어떻게요? 마땅히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상황 아시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기를 원하는데 나님, 아기가 안 생기는 그 가정에 네 가정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다니까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소식 전한 사람에게 그 우리로 치면 시암탉이라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마노아가 염수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께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리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된 건요, 이걸 어겨서 그래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자만 막 뒤딱 대접하는 문화예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요, 나는 중고등부만 해가지고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있고 신방 가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한테는 신방 가면 막 미치도록 사주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떡볶이 2인분 더 시켜주실래요? 계속 이제 돈 내는 것만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등록한 가정이거나 또 신방을 갔더니요, 이게 딱 신방을 갔더니 벌써 달라요. 이게 벌써 이제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아. 깨끗한 집 열고 들어가면은 막 완전히 막 그 뭐 빈집 같아. 너무너무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치워놓고 이제 벽장 문 열면 옷 확 쏟아지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실에 그 안전, 낮은 안전상을 두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성경 찬송이 올라가 있고 그 옆에 감사 헌금 봉투가 있고 그 옆에 오신 목사님께 드리는 봉투가 있고 그래서 성경 찬송과 봉투 두 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좀 그 폼이었나 봐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예배가 다 끝나면은 성경책을 썩 이제 정리하면서 봉투 두 개를 건네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이고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설이 그렇더라고. 그럼 제가 첫 번째 봉투를 받아서 건네면서 이건 직접 본인이 주일날 헌금함에 넣으시고요. 이거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왜 돌려드릴까요? 너무너무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봉투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내가 맛을 드리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구미에 맞춰서 기분 좋은 설교를 해서 봉투가 더 두둑하게 만들까, 이런 것으로 제가 발달이 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봉투를 사절합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시는 봉투를 우리 부교역자들이 봉투를 받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죽으라고 주는 분이 계세요. 막 죽으라고 안 받는데 더 죽으라고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걸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그 교역자를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복음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교역자들이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투 줘봐야 어차피 그 사람 쓰지는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본이 뭐예요? 여러 말이 아니에요. 고마우니까 새끼 염소 잡아 대접하겠다 할 때 나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본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순장님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설교를 잘하느냐 보다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에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뭐냐 할 때 니부터 살아라, 그렇게. 니부터 그렇게 살고 자녀를 교육해라. 이게 우리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구단 잘 외우려면요,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회복해야 돼. 묻는 태도. 마누아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반응이 8절이에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다음 11절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그 다음 12절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시대를 여러분 특징 짓는 거 아시죠? 사사기 시대를 특징 짓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5장 25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타락한 사사기 시대를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묻는 게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심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예수 믿으신 여러분, 마누아의 겸손한 질문하는 모습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거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그냥 난 성경 잘 아니까, 나 하나님 뜻 잘 아니까 그러면서 언제부터 여러분 내키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구단을 외우는 기초가 있는 신자가 되려면 이거부터 해보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100%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뉘시오니까 이 질문을 드렸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한 게 바울의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목표 정해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누아의 기도의 모범 12절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르는 건 내가 다 아니까 그건 간섭하지 마시고 응답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게 기도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한국을, 한국교회를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괴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겸손히 내 삶을 여쭙고 질문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7번째 시간. 평양대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에 일기 시작한 부흥운동으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게 됐다. 그건 단지 바램을 넘어 소망을 주는 것이었고 어둡기만 했던 시대에 작은 불빛을 비춰주게 됐다.
1: 소망. 그건 말 그대로 마음에 드는 간결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품은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원대한 꿈이 들어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나라에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져 세워지는 든든한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당으로 나오는 이들의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2: 자, 이제 우리도 살판이 나는구만 길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 이러다가 여기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인근 교회당으로 가는 거야 아니네?
3: 그거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몰려면 힘들까봐 그러시는 겁니까?
4: 아이고 참말로 왜 힘들어서 하는 소리겠는겨. 좋아서 하시는 거지 안 그러십니까?
2: 역시 우리 경상댁이 내 마음을 잘 아는구만 기래. 내래 이런 생각을 해보디.
3: 어떤 생각을 말입니까?
2: 여기 평양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이야. 하나님의 도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서 말이야. 다시는 나라를 일본 같은 것들에게 빼앗기지 말았으면은 하는 생각 말이야.
4: 그 생각은 예, 교회당에 댕기는 사람들은 다 알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래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3: 사람들 표정 봤습니까? 내래 요즘같이 사람들 얼굴에서 요리에 찬 모습은 좀 봤습니다. 다들 모인가 이루 갔다 이런 굳은 의지들이 들어있시오.
2: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이야.
5: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인가? 놈들이 이상하다니.
6: 예, 그게 말입니다.
5: 어서 말을 해봐라.
6: 놈들 눈에 그 요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5: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
6: 예.
5: 그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말을 해봐.
6: 예. 그 교회당에 가는 놈들을 가만 보니까 놈들 눈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예전의 놈들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사뭇 달라? 어떻게 말인가?
6: 잊혔습니까?

0: 뭐야? 놈들이 심적으로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겨?
1: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놈들 눈에 힘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엔 놈들은 비적도 못 먹은 것처럼 다들 힘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
0: 놈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희망이! 당장 그것이 뭔지 알아보도록!
2: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은 교회당으로 몰리게 되었는데 1888년에 불과 38명이었던 북감리교회 성도들이 1907년 10년 사이에 무려 1000배나 증가하는 39,61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당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조선교의 성도들에 의해 스스로 이루어진 일이라는데 더욱 놀라운 거라는 거죠. 당시 북감리교 소속 선교사들은 고작 4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적은 수의 사역자들이 하기로는 실로 벅찬 일이었죠.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비전, 즉 소망이었습니다.
3: 이제 우리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힘을 더욱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4: 그건 그렇지요.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그 임무가 있는데 나라 일만 걱정한다고 되는 거인지. 아유,
3: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성이 나라 걱정을 하는 거이 모의가 잘못이 되었습니까?
4: 아이, 그거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리 하는 소리지요.
3: 그거 잘 들으시라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겁니다. 교회만 잘 돼간다고 나라가 어디렇게 돼가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이민족의 독립이고 자립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억하는 겁니까? 교회와 나라는 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기 저들의 눈빛을 보시라요. 뭐이가 저들의 눈빛을 강하고 힘있게 했습니까? 그건 바로 나라 걱정에 교회당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우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마을을 정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일 100달러씩 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첫날 모든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 멈칫대며 그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자 사람들은 아예 현관 앞에 나와서 돈 주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돈 받는 일은 마치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고 돈을 나누어 주던 사람은 다른 날과는 달리 그냥 그 길을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왜 오늘은 100달러를 안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와 햇빛과 공기를 무상으로 주는데 감사하지 않다가 비가 조금만 안 오거나 또 많이 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지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들이 때를 따라서 계절이 바뀌며 때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때를 허락하셨는데 이 구원의 때는 우리가 살아있을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1편에서 87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2: 81편 우리 능력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성에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탁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계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굴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4: 82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2: 83편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지 말고 고요지 마소서. 대저주의 원수가 후원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안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엡과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4: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4: 86편.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2: 87편.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81편에서 87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신상품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품인 것처럼 더 이상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살이, 인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볼만한 것들이 많은 오늘날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이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어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여기서서 이런 일들을 말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좀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당신은 세상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최초의 설교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는 그 대답으로 사람을 향한 이 또 뭐 유다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니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려는 길은 우리를 통해서이고요. 또 순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 고백 그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도 실제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만 딛고 다니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세상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 사도들을 다락방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세상에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좀 더 이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죄 용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평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게 될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고 그 후에는 그들에게 보혜사를 주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많이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을 거라고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 주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으로 포위를 당하셨는데 저는 그들이 또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께서 신자들에게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14장을 정리하고 15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또 모시겠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비록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해도 다락방 말씀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께서는 이 다락방에 계속 계시지 않았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락방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 어느 곳에선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이 기록된 말씀들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후로 동산으로 들어가셨을 때가 17장에 기록된 기도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해설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본장을 기드론 골짜기 밑이나 혹은 감람산 그 어디 좀 이렇게 중턱쯤 되는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골짜기를 덮고 있던 그 지역에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때에 만월이었음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포도나무를 통과해 걸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이곳은 말씀의 내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였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해설자들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또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성전에 들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문들은 유월절 밤 동안에 열려 있었고 이 아름다운 성전문들은 실제로 여행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에서 만들어져서 또 예루살렘에 운반되었던 그런 그 헤롯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물건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쓰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죠. 어쨌건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었고 그 당시에 많은 그 집이라든가 조각품 속에 이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9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편만하며 라고 말씀했고 또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껏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듣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들리지만 그들의 귀에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라는 뜻을 가진 알레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은 오류나 허위에 반대되는 의미로 참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모조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 그러니까 모조품과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모조품들이 많았던 거죠. 뭐 주님 행세하고 뭐 내가 뭐 내려온 선지자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나는 모조품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등에서 이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반사되는 빛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나누어 주며 뭐 그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떡이셔서 사람들에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유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구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유대 나라와 유대 종교를 동일시하는 것은 본질적인 동일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혁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묘한 말의 형식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종교나 모임 혹은 근본적인 조직과의 동일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이것 역시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이나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 예수께서는 그분 앞에서 연한 순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로 이렇게 예언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성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사단 마귀 권세가 얼마나 간섭이 많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에서 지켜보호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역시 가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지들은 나무에 연합되어 있어야 됐죠. 여러분, 무슨 목적 때문입니까? 그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세 단어 혹은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보기를 원해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있어 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특별한 면을 채우는 것으로서 달램, 중재, 구속과 같은 거대한 단어들이 이 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전 범위는 그리스도 안에 라는 문구 앞에, 또 문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단 말입니까? 새로 태어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만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문구는 이미 그리스도 아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문구에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과일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실이란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 6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 감에 따라서 과실 맺는 데에는 세 가지, 즉 과실, 더 과실, 많은 과실 등의 등급으로 이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주제는 과실을 맺는 것이 되겠죠.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제해버리신단 말입니까? 과실 맺는 장소로부터 제해버리십니다. 6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는데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아니라 과실 맺는 것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과실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실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은 과실 그 자체가 아니라 과실의 소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의 과실은 그러므로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과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도와 영속적인 과실과 지극한 기쁨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7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주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8절 한 절 더 볼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된다. 이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부활의 신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갑자기 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이 테러가 뭐 어디 유럽뿐만 아니고 뭐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테러 분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테러가 왜 나쁘고 왜 무서운 것입니까? 테러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테러가 사라지고 또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죽음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될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고 우리 성경 본문 53절과 5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언젠가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언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 2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면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서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밀은 이게 신비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신비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신비죠. 비밀은 영어로 하면 secret이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무스테리온 이런 단어를 쓰는데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씨가 땅에 묻히면 그 씨에서 여러분 뭐가 납니까? 싹이 나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결국은 썩어가면서 썩어가는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죠? 땅에 묻으면 이제 썩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돌아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났는데 바다도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는다 그랬어요. 바다에 빠진 죽은 사람은 바다가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산에서 죽은 사람, 산에 묻힌 사람은 또 산이 죽은 사람을 내놓고 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뭐 이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뭐 어디에 묻혔든 관계없이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썩은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는 다양한 몸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39절부터 41절 또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육체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육체도 있어요.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육체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기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예. 신기하지 않는 분들은 왜 안 신기인가 하면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가 날아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죠. 나는 저렇게 못 나는데 나는 아무리 점프해도 1m를 못 뛰는데 0.01초도 제대로 못 있는데 어떻게 저 짐승은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닐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신기하지 않는 것은 늘 보고 사니까 그냥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혀 바다도 모르고 물고기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물고기를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속을 한번 들여다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물속에서 1분도 제대로 못 있는데 어떻게 저 짐승들은 저렇게 물속에서 오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살고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부활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 또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갖게 될 몸을 영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고 죽은 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어떤 몸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영의 몸은 어떤 몸을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4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흙에 속한 자가 나오고 하늘에 속한 이가 나오죠.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분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처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죠?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어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어땠는가 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방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셨죠.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예, 벽도 통과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또 자연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도 무시하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늘 이 땅에 붙어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하늘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을 다 무시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의 몸은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진짜 신기한 몸이에요. 상상이 안 가는 몸이에요.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시공을 초월하고 중력의 법칙도 무시하는 그런 희한한 몸으로 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몸도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50절부터 52절 또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고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살아난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산 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휴거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이 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가뿐하게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몸이 그렇게 변화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는 제가 언젠가는 죽겠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즐거운 모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늦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옛날에 다닐 분들은 이 노래 잘 알죠. 그래서 그날은 정말 즐거운 모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만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가 다 만나고 죽음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날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만나고 싶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는 이 사망이 우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었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신기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53절, 54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죽게 된 줄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참 죽지 않는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왜 우리가 죽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규명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말씀이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를 죄로 규명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놓았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딴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딴에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죠? 예. 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은 뭘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벌이 뭐냐? 그게 죽음이고 그게 심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57절 말씀이죠. 자,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여기에 나온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예,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 5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사람의 두 가지 생각이 나오는데요.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현재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나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생명과 평안을 깊이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둔다면 분명 오늘 하루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방송에서 전하는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 건물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질한 유일한 증인이 나온 그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리만 제자들이 비로소 알아요. 아하,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로 기도하러 가세요? 성전으로.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전과 강도의 소굴 후반부 말씀입니다.
2: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내시는데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린다는 표현이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다 한 내용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다 무엇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들리면, 내가 들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전 된다는 말이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에 죽으면 성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이 완성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 내가 들리면.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 검열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 내가 인자가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생명을 주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도 내가 들리면 하겠고 오늘 이 성전 얘기에서 이사야 56장 8절 말씀. 쫓겨난 유대인들을 모아낼 뿐 아니라 더 모아서 나에게로 이끌어 들어가겠다. 이 일도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33절 뭐라고 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를 자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발걸음으로 부산서 여기 오고 여수서 여기 오고 온 게 아니에요. 흠석 선교서 설교 듣다가 여기까지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저에게로 모여들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저에게로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성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에 들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에 들리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되는 일도 들리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오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뭐예요? 복음으로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현장이 될 뿐이에요. 여기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건물을 붙들고 아직도 성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을 붙들고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둘러엎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요건 이사야 지금 50년 말씀드렸고요. 너희는 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이 예레미야는 몇 년 전에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보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제사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질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에, 너희의 헌물에, 너희의 기도를 내가 질린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너희 것을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구약에 마치 제사 잘 드려야 복 받는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아직도 선지서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열심히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문회 보셨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그 죄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뒤쪽 사람은 많을걸요? 많을까요? 예수께 회장이 출소하면서 뭐 들고 나왔어요? 이거든. 그러면 그들이 이화여대 총장 되면 교회 다녀야 되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이화여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온갖 불법과 거짓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뭐라고 할까요? 주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물론 강도가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이걸 고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데 도둑질, 살인, 간음 우리 다 하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도둑질, 살인, 간음 하잖아요.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만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지. 이 죄짓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한번 받아놓고 또 죄지로 가는 거예요. 그 구원파하고 뭐 다르냐 말이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를 원리를 외치는 사람은 봐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료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완료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인간의 또 주체적인 행위를 또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받아놓고 또 죄지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 보고 욕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그걸 막아내세요. 물론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요, 이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건 자기 지식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그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끌어내는 그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더 높은 단계가 마땅해요. 그걸 노력하라 애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경외가 어떤지 알면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익게 하지며, 자녀들아 부모의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또 아내는 뭐요? 남편의 복종, 그런 얘기.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종은 주인에게 죽게, 이 노예거든. 노예가 정말 자기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라. 내가 그 말씀 전했어요. 그 말씀 하면서 제가 오늘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 유리 사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일학교 했는데 잠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한국 유리 사장님이 북한 사람이었어요. 중국과 무역을 했을 때에 그해 콩을 많이 이제 사다 놓았는데 콩값이 뭐 콩이 농사가 안 됐는지 했던 금액이 한 4배를 뛰었대요. 그러면 4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살 때는 안 올랐어요. 팔 때는 그렇게 올라서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원래 산 가격으로 그냥 조금만 이문 남겨 팔았대. 그 중국 사람들 완전히 이삼십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가족밖에 안 믿어요. 그래서 일부러 때론 돈을 거래할 때에 10만 원 같으면 15만 원 좀 준대요. 아, 이 10만 원. 그 집에 와서 와보고 15만 원 같으면 입말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돌려줘야 돼요. 몇 번 그렇게 해서 신뢰를 받으면 완전 가족으로 왔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네. 이 사람이 또 뭐 한국 전쟁 때 이제 한국으로 와서 뭐 행하는 그런 일들이 쭉 얘기가 되던데요. 피난 갈 때, 전쟁에서 남쪽으로 피난 올 때 은행 가서 돈을 갚았대요. 그래, 은행 지불이 놀랐대요. 아니, 전부 피난 가는데 이때는 은행 불타보면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갖고 가느냐에 그러더래요. 돈을 갖고 갔대요. 갚고 피난 갔대요. 그렇게 해서 한국 유리 뭐 사장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설교 예화로 들었으니까 제가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겨 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는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더 몰려올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레미야 선에 딱 막아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구약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 성전 앞에 예레미야서는 딱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왜 옵니까? 아, 여기 여호와 성전이잖아요. 뭐하러 온대요? 예배하러 오죠. 제사하러 오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이거 도둑내 소울입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이곳에서 여기 왜 옵니까? 딱 붙어서 왜 옵니까? 이 성전에 예배, 이 성전 아니거든요. 이 도둑내 소굴입니다. 이 도둑내 소굴입니다. 이 성전 아닙니다. 라고 하세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게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 들여간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앞에 딱 갈아먹고, 이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해야죠. 모이기를 힘쓰라 했고요. 거룩한 장소고요.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죠.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죠. 이거요, 도둑내 소굴인데요. 이게 도둑내 소굴이라고 요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도둑내 소굴입니다. 장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 거래하러 오는 마음으로 오는 거, 내가 정성을 바침으로 신에게 뭘 받고자 하는 그 장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 쫓으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내 쫓으신 거예요. 그 장사가 무슨 장사겠어요? 신과 거래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내줘서라. 그게 도둑내 소굴이다, 오늘. 기도원이든 교회든 절간이든 어디든 갈 때 신에게 뭘 정성을 바쳐서 신이 너에게 복을 부어줄 거다. 라는 것은 전부 다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는 이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거룩한 그 성전을 향하여 이 도둑내 소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건물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질한 유일한 증인이 나온 그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리만 제자들이 비로소 알아요. 아하,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로 기도하러 가세요? 성전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식으로 그냥 3대 절기는 성전에 나가야 돼, 성전에 돼, 성전에 나가야 돼. 그게 골수에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근 1세기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미 복음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기록이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얼마나 벗겨지기가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열심히 다녔던 한 10년 좀 다녀 사람은 글쎄요, 복음도는 한 10년 좀 가야 좀 묵은 때가 안 벗겨지겠어요? 물론 은혜가 임하면 순간에 벗겨지는 겁니다. 그건 순간에 벗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딱 한 절에 줄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름. 이게 이사야 56장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름 만들어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와중에 맹인을 고쳐주시고 전원자들 왜 고쳐주셨을까요? 진짜 성전이 내다.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시위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내다. 너희는 맹인을 더, 너희가 맹인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너희는 둘 다 구덩이 빠지게 만드는데 내가 맹인 눈뜨게 해줄게. 너희는 걷지 못하게 한다. 이들을 걷지, 내가 걷게 해줄게. 메시아 기능, 진짜 성전의 기능을 예수께서 지금 막 성전 뒤집어 없는 중에도 뭐 했어요?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건물은 무너지고 내가 성전이 될 거야. 내가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하고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가 또 과함 지르면서 뛰어댕깁니까? 꼭 애들이 이거 뭣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른들이 해서 하니까 지금 뭐 알고 있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성전을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해서 하니까 해사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노래를 찬송을 하니까 찬미를 하니까 누가 분노해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장 대제사장들 분노를 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자를 누가 분노해요? 대제사장들이 오늘처럼 목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때에 그 분노하는 대제사장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잔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나 다음날 또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분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사장들은 이 말씀이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이외에도 시편 한다니까요.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마태복음은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시편 8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찬송하는데요.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를 2절에서 말씀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근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전쟁을 치르시는데 주님의 대적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신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요? 뭐가 안 돼요? 힘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들을 영접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무슨 여호와의 원수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애들이 뭣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뛰어놀고 하는 그 찬송이 애들은 뭐 알고 했을까요? 모르겠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했다 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모르고 했다 할 수도 있고요. 모르고 했을지라도 애들이 한 그 찬송이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한 분이 예수. 그 말씀을 이루고 오셔서 애들이 뛰놀면서 한 그 말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읽어본 적 없느냐? 못 알아요. 제사장이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유월절에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발받습니다. 분명한 증인 두 명 이상 증인이 와서 예수님이 고발당해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그제서야 성전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두고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고린도교의 성전을 보고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성전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멸한다는 게 뭐냐? 그 더럽힌다는 말이 멸한다는 말과 같죠? 성전을 멸하는데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멸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일어났어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그거 성전을 멸하는 거란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되고 한 거예요. 이게 성전을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아까 이방인의 딸, 여자들이 들어온 딸, 유대인 남자가 들어온 딸 나눴잖아요. 이게 옛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이라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성도인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마구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누구 목사 설교가 좋더라, 나는 누구 목사가 설교가 좋더라. 여러분들은 물론 저 설교 좋아서 오셨죠? 야매하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편리한 파단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십자가 졌습니까?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제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김순수가 십자가를 졌어요?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들? 헌숙 선교사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게 성전을 멸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론과 지식에 매여요? 왜 사람의 이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그저 광야에 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손가락 보지 마세요. 그 손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람 다 부족해요. 다 완벽하지 못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볼 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한 곳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6절. 아, 15절부터 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 성령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는 알지 못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례의 지체를 만들겠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옛날 음행하는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니까 그를 책망하는 거죠. 뭐라고요? 장녀와 합하면 그거 한 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장녀와 한 몸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적인 음행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그게 음행입니다. 나는 바람 안 피니까, 나는 장녀촌에 안 가니까, 나는 깨끗해,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른 거 사랑하면 똑같이 그게 음행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다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해서니. 이게 창세기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한 몸인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바라보면 이건 음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파당을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의 피로, 너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라는 것에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역 나눠도요, 자기 구역끼리 더 잘 모이더라고. 다른 구역은 안 챙겨주고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왜 다른 구역을 안 챙겨요? 자기 구역만 챙기려고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어도 우리는 죄지고 있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우리는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나눠보세요. 전도에 나눠도 씨, 누구는 절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오늘 식당 봉사 불만 나오기만 해봐라. 이 사람 일로 보내고 저 사람 절로 뭐 이래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 자기 것도 알면서 이 구역에 붙이든 저 구역에 붙이든 이 전도에 붙이든 저도에 붙이든 이 식당 봉사 붙이든 저 식당 붙이든 무슨 말이 그래 많아요. 자기 몸도 아닌 주제에. 아, 오늘 이 말씀 너무 원해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 우리 몸을 향해 돌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어떻게 몸에 지체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체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뭘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분란이. 아니 손이 손 보고 뭐라 그래요? 발이 발 보고 뭐라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무슨 작업할까요? 우리 안에 채찍을 들고 청소합니다. 말씀의 채찍을 들고 우리 안에 지금 청소하고 계세요. 너 아직 너 집이 우선이지? 아직도 네 구역이 우선이지? 저 부산구역장인데요. 지난주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부산구역장이 아주 책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가서 내가 구역 예배하고 왔어요. 부산에 가서 새해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사과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미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2000년 전에 노권 들고 뒤집어 엎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아직도 파당이 갈라지고 아직도 지역이 갈라지고 아직도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안에도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들이 몰려져 나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역들이 결코 혼자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보면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비엔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고 가진 소유와 물질로 후원하고 동력해 주신 그런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유로 방송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와 혹은 부부 간에 다투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해를 하십니까? 미안하다며 먼저 건네는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야단을 치고 난 뒤에는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친히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예배가 먼저입니다. 에스라 3장 6절에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한지라. 지대가 놓이지 않은데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상치 않게 어른들의 우정을 도모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시작했다는 그 소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누가 설립을 도와주실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구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도움은 경영서적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결국 성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무언가를 설립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공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자금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계약자 모두 그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둘째 해가 되도록 재건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비 기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 재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역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얘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건축이 시작되기 1년 전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먼저 쌓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자선활동이나 성경공부나 창의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에스라의 원칙은 확실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젝트랄지라도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일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죠.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이 제단을 먼저 쌓았다고 생각합니까? 일과 예배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에 주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저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며 비전 없이 무의도시 가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날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건강하고 풍성한 크리스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우화 중에 독수리와 달개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와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둥지에 집어넣습니다. 얼마 뒤에 병아리와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겨드랑이는 병아리와 달리 제법 큰 날개가 돋아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처럼 험악하게 생겼을까? 병아리는 부드럽고 다 귀여운데 나는 왜 덩치도 크고 모든 것이 날카롭고 거칠기만 할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병아리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돋아나는 날개를 감추고 부리는 곡식 쪼아 먹는 데 사용하고 발톱은 벌레를 찾아 땅을 헤집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던 중에 어느 날 밤인데 들쥐 떼가 닭장을 공격해 왔습니다. 닭장 안에 있던 닭들이 정말 수라장이 되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독수리도 닭들과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서 도망을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덩치는 컸지만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치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위용이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매섭게 생긴 부리를 갖고 있고 갈고리처럼 보이는 발톱을 가지고 있고 우아하게 펄럭이는 멋진 날개를 가진 쉽게 말하면 독수리를 본 것입니다. 그 새의 위용 앞에 덜쥐는 물론이고 피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닭장 안의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아, 저렇게 멋진 새가 있다니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중얼거리자 듣고 있던 닭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넌 꿈도 꾸지마. Don't even think of it. You are a kid chicken. 너는 치킨에 불과한데 감히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 독수리는 그 좋은 부리와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땅을 파고 벌레만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리를 갖고 있고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에 치킨 하트를 갖고 있으면 일평생 치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개를 하늘을 향해 펼치기만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높이 날 수가 있고 영광 가운데 독수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치킨 하트를 갖고 있느냐 이글 하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치킨 하트를 가진 사람은 항상 좁은 닭장 안에서 유치한 닭 싸움이나 하다가 일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하트를 가진 사람은 그 좁은 우리를 벗어나서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닭장 안에 닫혀있는 닭처럼 땅만 파며 닭 싸움이나 하면서 일평생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정말 높은 창공에 있는 진정한 비전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땅만 바라보며 닭장 안에 닭처럼 살아가는 케이스를 많이 본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닭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비전을 향해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투쟁하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일종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종의 반문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될 것인데 아직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표현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말의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나우스라고 해서 사실은 sanctuary, 성소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입니다. 성소 혹은 지성소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있는 sanctuary를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그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소가 되건 지성소가 되건 건물을 지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빌딩을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사람 내지는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말한 것이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으로 오게 되면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교회 혹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고 이 성전을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연결한 케이스를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너희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성전을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 피지컬 바디죠. 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전관리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예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성전을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보다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전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좀 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범위를 좀 좁힌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교회가 성전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양무리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모임을 인간적인 모임인 줄 알고 세상 동아리처럼 생각을 해서 뭐 회장 뽑고 반장 뽑고 뭐 민주주의 운운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양무리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양무리 모임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양무리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시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정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게가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그런 컨셉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walking temple, 걷고 있는, 걸어다니고 있는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든가 세상적인 자랑이 있어서 정말 가져야 될 바른 성결함을 이루지 못하고 나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잘못된 치탄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누구든지란 단어예요. What, whosoever. 대상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강론하고 교회원이라는 사람이든 나혼절마들이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더럽힌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깨뜨린다는 의미가 destroy한다, 파괴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부패시킨다, defile한다, 오염시킨다. 마치 죄가 누룩처럼 퍼져가서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누추하게 만드는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깨뜨린다든가 오염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Very strong word. 굉장히 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자를 이처럼 음하게 다루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더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었어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죽였어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백성으로부터 축출시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훼손시킨다든가 예배를 훼손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고 훼파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지 성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 읽어보게 되면 자신을 바로 알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랬어요.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You think you are wise. 실제로는 wise하지가 않는데,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You think you are wise. 스스로 착각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난 잘났다, 그렇게 착각한 케이스. 흔히 보게 되면 본인이 날카롭고 분석력이 뛰어나서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그 정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알고도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인데 본인만 잘난 줄 알고 가똑똑이처럼 함부로 말하며 대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겠다는 뜻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약성경 가운데서 욥기를 인용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욥기서가 인용됐는데요, 욥기서 5장 13절을 인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즉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넘어지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은 모든 잔머리를 다 굴려서 모르드개를 달려고 짱대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잔머리를 다 동원해서 만든 그 짱대에 누가 달리게 되나요? 본인이 달리게 됐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케이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독특한 방송인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번 강연하는데 뭐 1500만 원인가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구설수요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신 줄 압니다. 뭐 그런 기사야 많이 나는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같이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일반 연예인들도 그 정도는 받는데 나 정도 되는 강사가 그 정도 받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왔더니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당신이 옛날에 했던 말이 기억나냐고. 이분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나 대법관이 두드리는 망치나 가치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일률적인 사회주의, 평등주의를 표방한 것입니다.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의 가치하고 대법관이 법원에서 두드리는 망치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이 뭐라고 달았냐고 하면, 왜 이걸 당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당신이 하는 강연이나 이름 없는 무명인이 하는 강연이나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은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무명인 강사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야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똑똑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케이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똑똑한 줄 아는 사람, 잘한 줄 아는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케이스에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잘난 줄 알고 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는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미완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저복종시킬 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본인이 잘난 줄 알고 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면 우리 모두는 미완성 작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 완성 작품이 있나요? 완벽한 사역자나 완벽한 일꾼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른 태도일까요? 그 허물을 채워주고 도와줘야지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외치게 되면 이건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인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 때 세상 헛된 영광에 속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조금 표현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가끔 보게 되면 유명 인사의 명함 파워 쓰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동창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n't be proud of following the wise ma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뛰어난 사람 따라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For God has given you already everything you need.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네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어요.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할 때에 세상 끝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인물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거물급 크리스찬 사역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유명 목사님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초대교를 일으키고 사역했던 아주 대표적인 거물급 사역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셨대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바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리소스 펄슨도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끝이나 장래 끝까지도 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아름다운 걸 다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게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산, 공기 다 준비하시고 마치 어머니께서 진수성찬을 다 마련하신 후에 아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생사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 things present 현재 일어나는 일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 things to come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그 앞에 설 때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돈 많은 분들이나 가진 분들 앞에 서게 되면 조금 마음이 쫄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쫄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수여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 authority.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세상 유명인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느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차원의 축복을 인식하고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축복과 가치를 누려야지 성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다닐 때가 많잖아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너희들에게 이미 부여함이 있음을 알고 성전답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 영광에 바로 살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지 여러분이 성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께서 거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일종의 earnest money 혹은 down payment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체를 다 주지 않았지만 성령을 주심으로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 혹은 여기서는 어니스트 마니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 전체는 누구 것이란 뜻입니까? 하나님 것이란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알 때에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주인의 명성에 걸맞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영광된 분이라면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어떠한 악한 자도,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수렁한지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해도, 현재에 주어진 사건이건 장래에 일어날 일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존재가 되고 무슨 일을 맞이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에 그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길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 시리즈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20회 걸쳐서 이렇게 간증이 소개가 됐는데요. 뭐 아시는 대로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에서는 금속과학을 전공하셨는데 미국에 오셔서는 뉴욕에는 RPI 공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라고 합니다. 1824년도에 설립된, 그래서 재료공학으로 PhD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인생이 평탄했대요. 별 문제도 없고 큰 이슈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중에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고소 고발 때문에 형무소까지 갔다 오고, 그 정말 깨끗하고 참 좋으신 그분이 전과자가 되죠. 형무소까지 갔다 오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마지막 회인 20회를 그 간증을 쓸 때에 본인이 췌장암에 걸린 그 사실을 거기 밝혔어요.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인데 이분이 그 20회 마지막 회에서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난 기회 병원을 갔다가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4기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암 중에 가장 그 어려운 암, 지독한 암이 췌장암이고 거의 생존 확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암인데 이미 말기가 된 것입니다. 의사가 판정하기를 매입이 길면 8개월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 살도록 이렇게 인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인간인지라 솔직히 마음이 좀 당황이 되더래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고난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에 성경 구절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정을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대 교수님들도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갈대상자 후원자들도 중무기도에 함께해 주시고 본인도 기도하는 가운데 27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분이 27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5개월을 지속했는데요. 5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유튜브에서 직접 제가 보았어요. 빠졌던 머리도 다시 다 나고 그리고 암세포도 다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부여잡고 절망하고 내 앞에 찾아온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달리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봐도 알고 이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그들은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보여지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천국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건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자, 극한 청렴 결백으로 모범을 보이고 유모 같은 모성애와 아버지 같은 부성애가 온전히 조화된 이런 목사님이 교회를 그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환란과 박해 중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만든 겁니다. 자,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동터 오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동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사역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이제 제가 사흘 전 4장 14절, 5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럼 뭘 믿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강했습니까? 도대체 로마 제국 그 세강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그런 시민권적 혜택을 받는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로마 제국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족들부터 박해를 초래했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랑 성경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종이 성경 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입니다. 아, 3장 14절입니다. 시작. 아, 종이 성경 늦게 펴네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허용합니다. 자, 3장 14절 시작. 아이, 되사는 것 전서 4장 14절요. 3장 14절. 살전 3장 14절. 아이, 미안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예, so mistaken. 네. 제가 지금 허리한 상태입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2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2장 14절 시작. 자, 2장 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갈로하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말은 뭐는 거? 2장 5절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들어갔다는 말을 주석하려면 2장 5절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다시 말해 돈 때문에 다니는 종교적 부부상이 아니다. 우린 진짜 여러분을 이해해 왔다 하면서 이렇게 청렴결백한 영적 스승들이 고대 다른 종교 지도자와 달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카비리스 신앙과 바카스 디오니소스 우상을 버리고 밀착형 음란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이미 그들 중에 형성되니까 주님의 재림은 뭐죠? 이미 데살로니카에서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 창조운동을 완성하러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Does that make sense? Okay.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요, 통째로 1장부터 5장이 늘 본문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장과 막 이렇게 연결 다 시켜야 됩니다. 이 기호학적으로 너무 촘촘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한절과 그 다음절이 너무나 놀랍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통째로 읽으면요, 거대한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드라마가 떠올라요. 지금 이 본문 안에는요. 자,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2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갈로하고 성교비 청구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의 코스타, 86년 5월 달엔 코스타가 5불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대비였어요. 이 말은 그 주변에 지구촌 이런 교회가, 네대 교회가 다 돈을 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워싱턴 DC 관광까지 시켜줬어요.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예요? 종교적 보부상들이 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심장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도적 정통신앙을 몸에 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타의 메시지는 이 오전 강의 시간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허드렛 일을 일삼고 사도적 청빈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김진태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은 좀 어눌하지만 그래도 엄청 예쁘잖아요. 이렇게 빨간 조끼 입으면서 묵묵히 20년, 30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그분이 설교가 메시지예요. 그분의 삶이 메시지라도요. 여기 앉아가지고 후배들 그 잘 못하는 거 들으면서 시험에 견디면서 막 듣는 이런 훌륭한 어른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라도요. 삶이 텍스트지. 그분들이 말하는,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홍정일 목사님은 한 10분에 한 번씩만 웃기잖아요, 우리를요. 그것도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웃는 거죠. 그러나 우리 홍 목사님의 우리를 웃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습니까? 아닙니다. 홍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과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들이 살아낸 삶의 성상이 우리 강력한 텍스트가 되고 성경 말씀을 주석하는 삶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거죠. 사도적 정당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미국 교회를, 미주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제자 양성이 끊임없이 간의 수공업적 견습과 모방이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만큼,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질 만큼 이 땅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단 말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대조 대항 공동체를 이미 형성하거나 형성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진정한 재림 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주 한인교회, 미주 한인사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면요, 저는 이 학생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성 더럽지만 존경합니다. 심지어 인간성 더럽더라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인간성이 더럽다 하더라도 이 귀찮은 과정을 다 거쳐서 이 모든 모매를 견디면서 이 서스펜스 견뎌가면서 잠깐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심리적 위축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애국어 C학점 받은 페이퍼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숱한 단계를 거친 여러분들을 저는 존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또래가 60만 명 또는 70만 명입니다. 우리 또래는 75만 명입니다. 제 또래 1959년생들은. 여러분 또래 70만 명 중에서 3%도 애국 경험 안 합니다. 2만 천 명도 안 나와요. 귀찮아서 안 해요. 토플 시험 쳐보지 않은 사람 부지깄습니다. 고등학교 1등급이 다 들어가는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중에서 5%도 해외 경험 안 합니다. 그냥 세종대왕 훈문증 가지고 삽니다, 이분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장보고 같은 그런 고선지 장군 같은 그런 피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틀라스 산맥을 넘어서 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제가 I respect, admire you입니다. 왜냐면은 이 모든 귀찮은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셀프 치어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나 괜찮다. 나 그렇게 나쁘지 않다. I'm not so bad.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 옆에 남친 또는 여친 없는 상태지만 여친 레스 또는 남친 레스 상태지만 나 괜찮다. 어떻게 우리 홍해냉제 어디 여친이 지금 떠나서 지금도 떠난 상태 현재 완료형 같아 보니까 여친 없는 현재 완료 상태. He has been 여친 less for some time. 근데 문제는 그래도 괜찮다. 왜? 특히 또 1.5세 또는 이민 와서 타 문화권에 적응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진짜 개인적으로 어드마이 합니다. 왜?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러분 또래에서 3% 정도의 어찌 보면은 distinguished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모든 귀찮고 고독한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기회를 주실 텐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의 10대 크리그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의 폭력 숭배적인 군주와 다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입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노뱀처럼 높이 들린 그 자가 요한복음 12장 32절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리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만민을 이끄는 구세주가 됐다는 것은 무슨 진리예요? 폭력 숭배적이고 권력 숭배적이고 쾌락 숭배적인 그런 바카사 축제처럼 성적 에너지 방출적인 그런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올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높이 들려오심 받은 그 노뱀처럼 들린 그분이 세계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플라타코 용정 보세요. 플라타코 용정이라는 책 보세요. 플라타코 용정이라는 책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읽었을 책일 겁니다. 아마 이 책이 43명의 그리스 로마 영웅을 기리는 책입니다. 전부 다 플라타코 용정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일종의 뭡니까?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폭력적인 구세주입니다. 폭력적인 힘 숭배적인 반신반인적 그 구세주가 그리스 로마가 숭배하는 구세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폭력 숭배적이고 세계 역사에 출현하는 가장 최강의 군사력 숭배적인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연약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폭력 숭배적이고 군사력 숭배적인 로마 제국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지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노뱀처럼 쳐들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믿는 일종의 역설적인 신앙의 소유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요. 폭력 숭배적이고 육체적인 열정 숭배적인 그런 바카스 축제가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성적 자기 절제와 순계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와 형제 등을 약간 동성애적인 문맥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남자, 게이, 동성애를 함축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섹슈얼 임퓨리티, 다시 말해 바카스 축제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을 바라면서 도시 전체를 성적 에너지 방출 조장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카스 축제였고 그건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중요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29세에서 33세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 수명은 29세에서 33세이기 때문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이라는 종교가 그 도시 문명의 생존에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음란해 보이지만 그런 음란 종교가 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음란 종교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 유대 종교입니다. 그리스 유대 종교가 처음으로 바깥에서 그 종교 축제를 보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걸 음란하다 말하지 않고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으로 다시 말해서 도시의 인구수를 도시의 인구를 엄청나게 많게 만드는 성적 에너지를 조장하고 방출하고 그것을 막 축제처럼 벌리는 이런 나라에서 성적 에너지를 억제하는 정결함, 성적 절제의 문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대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요, 어떤 사이가 납니까? 4장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래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고대 사회, 고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가장 달랐던 가장 디스팅기시된 부분이 뭡니까? 성적 정결과 절제입니다. 이게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힌두교 사회, 이런 안데스, 라틴 아메리카, 이런 종교가 보면은 풍요와 다산으로 음란 숭배, 남근 숭배가 나타나지 않은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힌두교 신도 보세요. 완전히 힌두교의 신상 조각 전부 다 남신과 여신이 포르노적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렇게 음란과 성적, 성의 감정을 밀착적으로 도착시켜서 많이 강적으로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런 억제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도록 한 종교가 기독교가 나타났으니까 너무나 새로운 종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성적 정결, 이런 지도자의 청년 결백은 에드워드 기번이 1776년에 쓴 로마 제국 세망사 The History of the Roman, The Decline of Roman Empire라는 책이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로마 기독교랑 기독교가 로마 기독교랑 로마 제국의 주류 사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바카사 신의 축제에 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카사적인 성적 에너지 방출 조장적인 그런 것을 허용하거나 그것을 탐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종교 캐톨릭 신부님들 많은 경우도 전부 다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카스 신의 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네버 다입니다. 지금도 지금 바카스 종교도 나름대로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함.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참 요약합니다. 데살로니카 토착사회랑 데살로니카 교회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첫째, 성적 정결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의 청년 결백. 그 다음에 종교 공동체 구성원의 촘촘한 연대와 사랑.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 이미 데살로니카에서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이것이 네 개가 가장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조만간에 일어날 걸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가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식으로 오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팀 라하에가 제리 젠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Left Behind 시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에서 2007년에 나온 16권의 종교 소설인데 이 소설가 어니스트 앵글리가 1956년에 쓴 소설 휴거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두 권, 이 두 책 시리즈가 우리 한국 교회 순복음교회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딘가 떠나는 혹성 탈출식의 구원 시나리오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4장 13절과 4장 17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혹시 읽도록 추천받은 책 중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 백성의 성교 두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재림한다. 즉, 강림한다는 말은 파루시아란 말이고, 영접한다는 말은 아판테시스입니다. 근데, 강림한다는가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속주에 행차할 때, 속주에 있는 관리들이 왕을 앞서서 맞이하여 속주로 오셔서 자기 관할 지역이 잘 통치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러 올 때, 파루시와 아판테시스란 말을 쓴 겁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하는 것이지 지구를 탈출하여 지구 바깥으로 유유히 떠나는 그런 휴거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나 휴거가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걸 교조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설로 읽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교리로 그걸 믿어서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일탈시키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제가 해야 할 강의 내용을 10%도 못하고 갑니다. 이 성에서 못한 거 저 성에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대사랑과 교회, 대사랑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개인들이 어떻게 그 초대계 최강 로마 제국 안에서 크러시드, 와해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승되는 이 멋진 복음을 이 대사랑과 교인들이 남겨주게 됐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처한 곳에서 데살로니카적인 교회 공동체를 20, 30명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악망하게 만드는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베푸는 자의 거만함이 아니라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그런 겸손함과 충성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BBN 한국 방송은 언제나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리는 말씀과 찬양들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방송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은 저희만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신실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에게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무심코 던진 사람의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도 또 행복하게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연히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 그 누군가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BBN 사역자들은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가 주님께 인도되어지기를 바라며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선교의 부담을 주시고 계시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BBN 선교 방송으로 여러분의 물질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 사역의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후원에 관해 궁금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당국에 붙잡혔던 날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아마 해가 질 무렵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먼저 아마 발 씻기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대강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대강론이 있었고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붙잡히셨습니다. 아마 그날이 목요일 저녁 아주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 날이 새기까지 빌라도 그 대제사장의 법정, 헤롯의 법정, 그 빌라도의 법정을 이렇게 오가면서 희롱과 채찍질을 당하셨죠. 그리고 새벽녘에 빌라도 법정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오전 9시경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그 마지막 강론, 마지막 밤, 마지막 강론, 마지막 기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몇 군데를 발췌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할까 합니다. 그 설교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은 이 강론과 기도는 주님을 따랐던 그 신실한 제자들을 위한 그런 강론과 그런 기도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한 제목입니다. 이 강론은 이 기도는 열두 제자 중에 배신자였던 유다. 그 유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를 떠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슬프고 어두웠던 장면을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그 떡조각을 받고 성찬에 나누어진 떡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떡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이어서 31절은 이렇게 계속이 되는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나가니 밤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처절한데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행하신 그 예수님의 최후의 강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중보 기도에 수혜자도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 마땅히 치루어야 할 그런 대가였던 거죠. 우리가 그날 밤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에 관한 진리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것 혹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자들까지도 이 세상의 자연적인 생명이 끝이라고 묘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애를 애도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게 있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반드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장례식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이분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호킹 박사의 그 장례식에도 무슨 불가마 타고 별 세계로 갔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으로 갈 곳을 비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한결같은 여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덕담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곧 죽음 이후의 존재 양식에 대한 호기심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을 죽음 이후의 존재 양식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생에 관해서 전혀 새로운 관점, 아주 놀라운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안다라는 것은 아주 아주 깊은 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분명한 예가 있죠.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기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렇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은 그 결과물로 죽음이 극복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 그 결과물로 이 세상의 자연적 생명이 갖는 그런 한계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한계가 극복된다라는 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에 좋은 세상에 갔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 죽음을 극복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는 지금 그의 나이가 죽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죽어도 크게 한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나 저 세상에서 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존재 양식이다.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극복한 자의 그런 의연한 태도지요. 그런가 하면 영생을 얻는 자는 죽음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영생을 갖지 못한 자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지요. 여러분, 이 영생이란 말은 성경에서 참된 생명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개가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말에 영생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에 참된
생명, 그냥 생명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삶,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가리킨 건 아니겠죠.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이 풍성한 삶의 실체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부요합니까?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아마 이 세상의 기운에 눌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그치면 큰일 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날의 강론에서 그 마지막 저녁 그 강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을 그 밤에 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강론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 붙들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다만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죠. 우리 예수님을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서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토록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던 사도 바울도 항상 이런 공격을 당했지요. 당신이 과연 예수의 사도냐? 아, 당신은 그 열두 사도의 반열에 들지 못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오해, 이런 곡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을 향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초의 흔적, 고문당한 흔적이 실제적으로 그의 몸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아니 지금 자초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자녀들의 삶이 내 생에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복된 생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마지막 날 당신의 제자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건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이 진리를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존귀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약한 인생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참으로 인생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 자신도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제 육친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 세상을 떠나신 육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저는 무슨 일로 어제도 뭐 60년, 떠나신 지 60년 가까이 되는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장로가 된 제 친구 박상훈 형제의 끈질긴 설득, 기다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씀은 최소한 저에게 표면적으로는 생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고 제가 오랜 시간을 지난 다음에야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감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였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저의 생활을 이끄신 하나님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후반부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이 50년의 생애는 열매 맺는 생애가 되어야 했지요.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은혜 아래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게 우리의 문제지요. 예컨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하고 무지한 인간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무리들이 어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요, 너무나 당연한 사명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과장된 수지요. 한 800만 정도 잡은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800만 성도 가운데 최소한 100만, 최소한 200만은, 100만에서 200만은 이단에 속한 사람, 자기들이 신청할 때 기독교라고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00만에서 200만은 이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는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과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예술적인 감각이 탁월하지 않아도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저절로 진리를 깨닫는다. 이건 아니지요. 주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세상적 지식이 전제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 땅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장엄하게 소개된 예수님의 마지막 대강론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당부입니다. 사실 이날은 제자들이 코앞에 닥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설마 주께서 죽으시겠는가? 이것이 제자들의 의문이었고 이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이었지 않아요? 그날 밤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강론, 그 긴 기도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땅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대사를 맡기고 떠나십니다.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실로 깊고 간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요, 예수님이 한 분이요, 성령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꼭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가 붕괴되었던 것은 이미 천년이 지났고 혹은 500년이 지났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역사를 천년 전으로, 50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께 복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린 대가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곧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고 복종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장로가 혹은 개척교회 공신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위를 회방한다면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개척공신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목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심초사하는데 성도가 회방자가 된다면 그는 죽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소위 가난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생각보다 엄중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난 성도라는 말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무슨 명화극장 정도로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들의 타락을 핑계 삼고 교회 안 나가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초신자들일까요? 제가 생각한데 초신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대한 반관 그리고 대안 없는 비판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세대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위엄을 멸시하는 자들이 가난 성도라는 동정어린 말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저는 매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속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욱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과 기도를 행하신 주님의 마음에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기도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1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누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방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사랑하는 일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고의 걸림돌이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넉넉한 이유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타당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방패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 안에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는 그 기도가 이미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주께서 가르치신 그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정말로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경고하신 거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용서라는 단일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지만 그러기에는 저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용서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용서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 한 가지 진리를 명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영생에 관해서, 성화에 관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긴장된,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처음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제자 삼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셔서 당신의 증인을 삼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완성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멋자리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당연히 그 시류에 민첩하고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눈빛이 밝기도 이렇게 해야 사는 시대를 살다가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1: 복의 근원 강의마사 오늘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구구단을 외자를 보내드립니다.
0: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삼손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시간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84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 7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0: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2: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0: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이 마누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경을 꽤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이 마누아라는 이름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성경에서 이 마누아가 오늘 본문의 사사기 13장에만 딱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누아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노아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삶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런다면, 뭐,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동네, 그, 그냥 추리닝 입고, 마누라 심부름, 그, 라면 사러 그냥 슈퍼맥 가고, 뭐, 이런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 평범한 인물이 마노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노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한 일도 없고 설교 시간에 뭐 인용할 거리도 하나도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 귀감하는 인물로 본받아야 될 그 샘플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될 인물이 마노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노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뭐 작고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자가 있는데요, 마누아가 바로 후자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마누아가 살던 그 시대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예요. 사사기 1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 당시 사회는 전방위적으로 뭐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 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적인 타락. 그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진짜 끔찍해요.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두고 있다는 이것도 정말 생소한 타락인데요. 그 여자가 또 불륜을 또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레위인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자기 이제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레위인이 이제 그 여자 집으로 가가지고 잘 달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걸 안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을 가하고요. 막 그 이후에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게 그 시대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하던 시대다 보니까 아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다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이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설마 부인 한 사람이 이 다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13절에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이게 무슨 그 사사들 사이에 뭐 트렌드도 아니고 애 많이 낳기 뭐 이거 뭐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부인을 두고 그렇게 애들을 낳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그 타락한 그 시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60대 이상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그 혼전 순결의 개념하고요. 여기 10대나 20대가 생각하는 혼전 순결은 용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 70년대만 해도요. 무슨 연예인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를 가졌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거 들통나면은 그로부터 연예계 완전 매장 아닙니까? 이 뭐 제기가 불능했습니다. 이게 불과 뭐 얼마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뭐 그 다 보셔서 알지만 막 SNS에 자기가 올려요. 어느 여자 배우가 저 결혼하게 됐어요. 두 달 뒤에 결혼하는데 뱃속에 6개월 된 아기가 잘 자라고 있어요. 혼수를 주신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막 그런 글을 올리고 막 댓글도 축하한다 그러고 뭐 연예계 매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하면은 자꾸 이제 그 시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가 사실은요 뭐라 그래도 우리 윗대 어른들 목사님들의 그 우리 아버지대 목사님들의 그 영성에 비하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건 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레위인도 막 첩을 두고 뭐 그냥 부끄럽게도 종교 지도자라는 사사도 막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왜 제가 마노아를 귀하게 보느냐? 그런 세상인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슬쩍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이렇게 타락하고 교회도 그 신앙도 타락하고 신앙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이 시대에 마노아는요 지금 더군다나 부인이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러면 그 시대 분위기 같으면 당연히 그럼 뭐 또 딴 여자 얻어가지고 아들 낳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는 분위기에 지금 이 시대인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저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진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마누아를 보면은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 사항을 여러분 몇 번 내가 인용해드렸습니다. 시편 1편 1절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은으로 표현하는데 3절에서 이미지화를 만드는 걸 보세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인간 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굉장히 정적이에요. 이거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상을 그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4절에서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굉장히 그 역동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 바람에 나는 겨 한번 보세요. 막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제가 그 미국을 보고 또 남미에 이번에 가보고도 유럽에 가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좀 유난스럽다는 걸 외국에 갈 때마다 느껴요. 미국에 제가 83년에 이민 갔거든요. 제가 83년에 이민 갔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4년 전에 그 풍경을요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대로 봅니다. 건물 그대로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뭐 그냥 나 지금 우리나라 살고 있는데도요 한 두세 시간 되는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오랜만에 가보면 길 다 바뀌어 있고 막 뜯어 고치고 막 우리나라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걸 뭐 나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결혼하는 미혼 자매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지난 토요일 날 한 건 선을 보고 또 그전 토요일 한 건 선을 봤더니 둘 중에 하나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본 그 선 본 남자는 막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명함에 막 적는 것도 말고 막 눈빛도 빠릿빠릿하고 막 아주 이거 그냥 이 남자 택하면은 밥은 안 굶겠다. 막 이런 역동적인 남자와 이제 두 주 전에 선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선을 봤더니 완전 구닥다리예요. 양복도 그냥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막 빛이 바래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는 것마다 하여튼 시주는 하나도 그 타지를 않고 하여튼 그냥 아휴 이게 완전 꽉 막힌 사람 같구나.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앞에 남자랑 해야지. 당연히 저도 앞에 남자랑 하라고 저 딸 보고 권할 것 같아요. 그 당연히 그 시류에 민첩하고 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눈빛이 빨빛하고 이렇게 해야 사는 시대를 살다가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기초가 든든하고 한 곳에 씩하게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막 시류에 민첩하고 막 행동 민첩한데 문제가 뭐예요? 중심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어서 뭐라고 그냥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금방 저기 갔다 금방 이기기 갔다 뭐 왔다 갔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까 그 레위 막 첩을 두고 있는 레위 요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는 뭐 눈 없나 그러면서 첩도 두고 레위도 막 그냥 막 여러 부인을 두고 그게 그 시대에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레위 그 레위인과 같은 혹은 그 사사와 같은 마누라 여럿을 둔 사사와 같은 삶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누아처럼 사람들에게는 구닥다리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아이고 이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네. 10년 전도 그 자리고 10년이 지나가 봐도 또 그 자리고 애는 그냥 이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들은 그걸 별로 매력 없어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누아를 생각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 문득 마누아를 생각하는데 찬양 하나 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여튼 정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내 목소리를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정 불안한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변하지 않는데요. 2절에도 보니까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어떤 이미지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 이미지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직하게 주님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그게 복 있는 인생이다. 그게 바람직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구구단어 외자 이렇게 정했는지 아십니까? 이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예요. 미분적분 풀라 그러지 말고 구구단부터 배워라. 오늘 한국교회의 그 신학생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느냐? 신학교에서 구구단부터 배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구구단은 안 외우고 그 때깔 좋은 고급 수학, 미분적분 풀려고 그런 시도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 미분적분 풀라 그러지 말고 구구단부터 배워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될 구구단은 뭘까요? 성도 한 사람이랑 했던 약속이라도 약속 잘 지키려고 애쓰는 거. 유력한 사람에게만 눈길 주지 않는 거. 돈 밝히지 않는 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될 그 구구단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기. 그때그때 둘러대지 않는 거. 성실한 거. 누가 뭐라 그래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람있게 알차게 시간 사는 논팽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 이게 전부 구구단이거든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저 같은 목사가 구구단 외우는 것부터 새로 시작했는 생각해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혼미해졌습니까? 전부 그냥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분적분 풀겠다고 나서는 이런 정치가들 때문에 이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구단을 외워야 돼, 구구단. 미분적분 풀라 그러지 말고 사사하겠다고 설치지 말고 레위인이라고 폼 잡지 말고 마노아처럼 드러낼 거 하나도 없고 후대에 목사가 설교하려고 인용하려는데 인용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 이게 마노아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구구단을 잘 내웠기 때문에 네가 미분적분 못 푼 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 위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병 고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뭐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이런 은사 가진 목회자들이 없어서 교회가 이 꼴이 됐습니까? 막 여러 놀라운 은사들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구구단을 못 외우는 그 구구단. 신호 잘 지키고 예배 드리겠다고 블루 주차하지 말고 주변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고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무슨 예배에 은혜 받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준엄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데려가신 분이 두 사람 있잖아요. 구약의 엘리야와 에녹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는 게요, 엘리야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은 그런 위대한 영웅이에요, 영웅. 한 민족을 상대로, 부패한 왕을 상대로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엘리야고요. 그런다면 또 다른 하나님이 이뻐서 불러가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러가신 인물이 에녹인데요. 에녹은요, 마노아과예요.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녹 갖고 설교하기도 진짜 어려워요. 에녹은요, 막 기록 자체가 없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기록인데 에녹과 관계돼서 제일 두드러지는 기록이 뭔지 아세요? 애 낳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하도 쓸 게 없어가지고 애 낳고 잘 살았다. 그게 에녹을 특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불러가시면서 에녹도 그렇게 취해 가셨다는 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엘리야와 에녹이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기능으로 뭔가를 뭐 대단한 일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그걸 추구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 콜롬비아의 그 보고타라는 데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분 이름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다 적어왔습니다. 조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씨예요. 이분은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에요. 환경미화원인데 여러분 그 콜롬비아에 있는 환경미화원 이름을 저까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분이 한 게 뭐냐 하니까요. 환경미화원이니까 이제 뭐 많이 이제 주우시잖아요. 이분이 뭘 했느냐? 쓰레기를 줍다가 그 버려지는 책들 중에 쓸만한 것들만 이분이 버리지 않고 골라온 거예요. 몇 권을 고른지 아십니까? 2만 권을 골랐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고른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한결같이 버려진 쓸만한 책을 따로 모았더니 이게 책이 2만 권이 돼가지고 지금 이분이요 저 소득층 사람들이 활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도서관은 20년에 걸쳐서 그 돈이 있는 부자 그거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제해서 도서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책 2만 권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눈길이 이분이 조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라는 이름을 내가 굳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미화원이지만 내세울 거 세상 사람적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 삶 속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책 줍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지금 마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자꾸 세상은 네 잘못 살고 있다, 그렇게 세상 살아서 되겠나? 정직한다고 누가 알아줘? 이렇게 그냥 성이 개방돼가지고 지금 통교도 보면은 자기 마누라 말고 남편 말고도 많은 사람들과 그런 성적인 파트너를 삼는다는 통교도 안 보느냐? 그렇게 바보같이 그냥 한 여자한테만 매여 사느냐고 자꾸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네가 옳다. 네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다. 기죽지 마라. 너 작은 자 아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마노아처럼 그렇게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가 든든한 구구단을 잘 외우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그 구구단을 잘 외운다는 건 기초가 든든하다는 뜻인데요. 이런 기초가 든든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첫째로요. 구구단을 잘 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또 마노아 아내에게 삼손을 주시겠다고 나시린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그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먼저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그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걸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요거 요거 해내면 아들 주지 이게 아니에요. 자격도 없는데 또 한나처럼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주신 거예요.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뭘 자꾸 행위적으로 뭘 해야 은혜를 준다. 하나님 이번 특세 개근할 테니까 뭐 주실래요? 뭐 주긴 뭘 줘. 은혜를 주는 거지. 우린 자꾸 조건을 내거는데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지금 3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임신이라는 은혜를 베푸는데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적으로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조건 없이 주시고 나서 조건을 걸기 시작하네요.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14절.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시겠습니까? 조건을 걸어서 통과되니까 자식을 준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식을 주시고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담스러운 조건이 그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뭡니까? 지금 13장은 눈 씻고 한번 보세요. 이 기능이 있는가? 지금 1등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멋지게 성공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모든 건 다 딱 하나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치명적인 우리 신앙의 오류가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1등 시켜주겠지?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은요. 지난주 가슴 아픈 이야기 했잖아요. 울로 목사님의 비아냥 그리는 한국교회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하고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밖에 안 보이더라. 그 기능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세상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나는 진짜 나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몇 명 안 될걸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길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 소식, 하루가 멀다 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저는요 우리 새 아이들에게 내가 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게 미안해 죽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지금 이 목회자들의 끊임없는 이 부끄러운 소식들, 이제는 놀라지도 않아요. 화제거리도 아니에요. 뭘 실수했습니까? 뭘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은 거룩이거든요. 교회 얼마나 키우느냐의 관심보다는 내가 사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인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부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또 듣고 지나가는 한 소주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준비하는 내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는데 나는 온통 성공한 목사로서만 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부끄럽디 부끄러운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요 본이 보이는 삶, 본이 보이는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자녀는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조건을 걸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지금 하나님이 네가 낳을 그 아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게 있다.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 13장 내내 이제 네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발견한 게 5절 말씀을 하고 싶은 하나님이 그 앞에 4절에 전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누굽니까? 삼손 엄마. 애 잘 키워야 되는 당사자.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오는 게 자식 교육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네 아들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 그 신앙 교육하기 전에 먼저 네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거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님들 자녀 교육 실패한 게 이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냐? 목사들이 왜 그 모양이야? 목사인 자기도 제대로 안 사는데 뭐 그 아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본이 되는 교육하기 이전에 네가 먼저 여기 4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제 네 아들 보고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독주 마시면 안 된다 이거 교육해야 되는데 애 나기도 전에 먼저 네가 이런 부분에 본을 보이는 인생이 돼야 된다. 저는 오늘 본문 13장에서 이 본이 되는 모습을 그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보는데요. 자, 사사기 13장 15절을 보세요. 세 번역으로.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16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어떻게요? 마땅히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상황 아시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기를 원하는데 나님, 아기가 안 생기는 그 가정에 네 가정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 주시기로 했다니까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소식 전한 사람에게 그 우리로 치면 시암탉이라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누구께 드립니까? 여호와께 드리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된 건요. 이걸 어겨서 그래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자만 막 뒤딱 대접하는 문화예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요. 나는 중고등부만 해가지고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있고 신방 가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애들한테는 신방 가면 막 미치도록 사주는 것만 해야 되거든요. 떡볶이 2인분 시켜 주실래요? 계속 이제 돈 내는 것만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등록한 가정이거나 또 신방을 갔더니요. 이게 딱 신방을 갔더니 벌써 달라요. 이게 벌써 이제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아. 깨끗한 집. 열고 들어가면은 막 완전히 막 그 뭐 빈 집 같아. 너무너무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치워놓고 이제 벽장 문 열면 옷 확 쏟아지고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실에 그 안전, 낮은 안전상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성정찬송이 올라가 있고 그 옆에 감사 헌금 봉투가 있고 그 옆에 오신 목사님께 드리는 봉투가 있고 그래서 성경찬송과 봉투 두 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좀 그 폼이었나 봐요.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교육이 있었나 봐요. 예배가 다 끝나면은 성경책을 썩 이제 정리하면서 봉투 두 개를 건네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이고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설이 그렇더라고. 그럼 제가 첫 번째 봉투를 받아서 건네면서 이건 직접 본인이 주일날 헌금함에 넣으시고요. 이거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왜 돌려드릴까요? 너무너무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봉투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거기에 내가 맛을 드리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 구미에 맞춰서 기분 좋은 설교를 해서 봉투가 더 두둑하게 만들까. 이런 것으로 제가 발달이 되는 순간 저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봉투를 사절합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시는 봉투를 우리 부교역자들이 봉투를 받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죽으라고 주는 분이 계세요. 막 죽으라고 안 받는데 더 죽으라고 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걸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그 교역자를 위해서 쓰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복음함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교역자들이 다 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봉투 줘봐야 어차피 그 사람 쓰지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본이 뭐예요? 여러 마리 아니에요. 고마우니까 새끼 염소 잡아 대접하겠다 할 때 나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 본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순장님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설교를 잘하느냐보다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교육에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뭐냐 할 때 니부터 살아라, 그렇게. 니부터 그렇게 살고 자녀를 교육해라. 이게 우리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구단 잘 외우려면요,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회복해야 돼. 묻는 태도. 마노아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반응이 8절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 다음 11절,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0: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예수 믿으신 여러분, 마노아의 겸손한 질문하는 모습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거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그냥 난 성경 잘 아니까, 나 하나님 뜻 잘 아니까, 그러면서 언제부터 여러분 내키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이 항상 옳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구구단을 외우는 기초가 있는 신자가 되려면 이거부터 해보게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게 100%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뉘시오니까 이 질문을 드렸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한 게 바울의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는요,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목표 정해놓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노아의 기도의 모범 12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르는 건 내 다 아니까 그건 간섭하지 마시고 응답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 원하는 거를 받아내는 게 기도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한국을, 한국교회를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괴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겸손히 내 삶을 여쭙고 질문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지금까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분당 우리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한 마을에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높은 뚝을 쌓았습니다. 하루는 한 노인이 뚝에 개미굴이 많아진 것을 발견하고는 그 뚝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노인을 만류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단단한 뚝이 설마 작은 개미구멍 몇 개에 무너지겠어요? 라고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강은 범람했고 개미 구멍으로 물이 새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확장되어 결국 뚝은 무너졌고 인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작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큰 것만 바라보는데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실패나 불신의 원인이 작은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8번째 시간. 한국교회의 성장은 화려한 약속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화려한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였다. 교인들의 꾸준한 성장은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 자신감은 다시 놀라운 성장으로 연결이 됐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다.
1: 당시 한국인 사역자 한 명이 660명을 외국인 선교사가 무려 1630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교회는 급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계속 이런 추세로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교회는 북감리교 성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약 4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확보되는 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 다른 성교회를 더한다면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민족 복음화는 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2: 아이고, 이렇게 살판 날 줄이야.
3: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2: 좋은 일이요? 있디요? 아며? 있고 말고요.
3: 아니, 무위가 그리 좋은 일이 있어서리 그러십니까?
2: 아이, 그거이 뭡니까? 아, 그거이 말입니다.
4: 아이, 그거이 뭡니까? 내래도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라요.
2: 아이고, 저, 나오셨습니까?
3: 아이고, 어서 나오시라요. 예.
4: 아이고, 어서 말을 해보시라요. 내래 그 들어오는데 모의가 그 상당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 거의 뭐인고 하면은 내래가 요즘 같으면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몰려오고 몰려온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나라를 위해 힘쓸 일꾼으로 성장하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 맞습니다. 내래도 요즘 같으면 천국이 여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거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또 그거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3: 저 길언데 말입니다.
2: 아, 또 뭐이가 말입니까? 내래 고향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면은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뭐이가 또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3: 이거 미안합니다. 내래 기르고 싶어서 기르는 거이 아니라.
2: 아, 그래 뭡니까? 어서 그 말씀을 해보시라요.
3: 호사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아유, 또 무슨 말씀을...
4: 그, 아닙니다. 말씀해보시라요.
3: 아니, 저 그게 말입니다. 내는 자꾸 외놈들이 걸려서리. 아니, 놈들이 우리가 잘 들은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다 아닙니까? 아, 내는 고거이 걱정이 돼서...
4: 아무리 그 외놈들이라고 해도 이젠 우리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젠... 예전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놈들도 그런 우릴 예전처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2: 아, 그것은 그렇다시고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성도들을 지난번 좀 족치게 되면은
4: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그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 와도 다들 이겨낼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전 이제는 믿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내래 잘 알고 있시오.
3: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뭐 거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서 기도하러 올라갑시다.

0: 놈들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 아닌지. 놈들을 이 정도에서 꺾을 수만 있다면은.
1: 알았습니다, 요. 놈들이 왜 저러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0: 그래? 그것이, 그게 뭔가?
1: 그게 말입니다. 놈들은 교회를 통해 나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0: 나라?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홍승표, 이윤정, 이상헌, 정훈석.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은 지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46편에서 51편 말씀입니다.
4: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세력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2: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오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4: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더라.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개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2: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들을 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러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버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상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4: 50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46편에서 51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쁨은 지극한 기쁨을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그 삶에서 그 같은 과실을 맺는다면 그는 바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요. 물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건지게 될 것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 기쁨이 엄청나다 하는 겁니다. 보시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과실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지가 과실을 맺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제해버리실까요? 이것을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열매 맺는 장소로부터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제외되어진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뭐 중직자도 있을 수가 있죠. 일반적인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가지를 제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실을 맺는 장소로부터 떠나 있었다, 제외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때때로 이런 과실을 맺는 장소로부터 제외되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말이 나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했을 때 바로 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성경적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과실 맺는 곳으로부터 그를 옮기실 때까지 계속하여 그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이렇게 진행시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알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매 맺는 교회인 신령한 초대교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이 두 거짓말쟁이는 그 교회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늘날 일부 교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초대교회에 남아있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본문에 깨끗게 한다 하는 것을 가지치기로 잘라내는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또 그렇게 하실 때도 있으신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깨끗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부를 잘라내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때로는 해치는 것들을 우리에게서 옮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 제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옮기십니다. 때로는 병을 옮기시기로 하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그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과실을 원하시는가, 열매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라내는 방법으로 상처를 입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고 교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우리를 덜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더 상해지고 아파하는 그러한 경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징벌은 그분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신 거 여러분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실을 얻으려고 애쓰십니다. 그 애쓰시는 그 애쓰심 앞에 우리가 과실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불평하며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를 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징계는 그렇게 많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깨끗게 한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베들레헴 지방에 가면 포도원에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에서 자라잖아요. 이렇게 자라는데 거기에다가 이 돌덩어리로 버팀목을 대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포도가 더러워지고 해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돌아다니면서 포도가 익기 전에 포도를 이렇게 씻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호해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씻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갈 때 더러워진 우리는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깨끗해지기 위함인 것이죠. 시편 110편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저절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고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 가운데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실제적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가 말씀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폈고요. 이제 조금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5장 10절 14절 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찬송가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 되심은 감당케 어려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에는 낮아지신 예수가 아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자칫 감상적이며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제 친구라고 말한다면 그를 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데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아무나 다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친구가 된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고 계신가요? 명령대로 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함부로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그 분명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잘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로 가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14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찬양 나누기 전에 함께 나누었어요. 15절로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킨다면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히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분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내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친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로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로 가서 그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말하고 그에게서 이해와 도움과 격려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집중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랍고도 실제적인 것이죠. 많은 낙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를 의지합니다. 캠벨 몰간 박사는 그분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나를 책임지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소수의 제자는 여러 시간 내에 근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자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양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회심했던 한 목회자가 구원받기 전에 도둑질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느 날 밤 그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닭장을 지나가게 되었대요. 그것은 그에게 대단한 유혹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멈추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저 닭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산이 바로 제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건데 참 훌륭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단지 사라지는 열매가 아니라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 영성의 계측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언급함으로 이 열매 맺는 부분에 크게 달하시는 거죠.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서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놀라운 법은 없다고 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저는 한 그리스도인의 평판은 그가 어떻게 세상에 대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표시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예수보다 더 많은 명성을 얻을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 타협하는 태도를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묘하게 또는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위장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인데 특히 많은 명성을 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주님보다 더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은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어떤 막연한 누군가가 저쪽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당신 자신을 미워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 전능하신 분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24호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것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죄에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2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지 아닌지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이 시간 다 함께 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13절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40절까지만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왕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러니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하는 이 말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폈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손을 펴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모세도 그런 자세로 기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33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도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손 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취하는 자세, 손 모으고 눈 감는 거. 이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집중하기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긴 옛날에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펴고 그리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서 많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이런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두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 뒤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도 좋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도 좋은 것이죠. 뭐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계속 보시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뭐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암송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길을 삼가야 한다는 것. 다윗의 자손들이 자기 길을 삼가야 하고,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살기만 하면 잘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을 늘 삼가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삶에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와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전에 와서 또는 그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멋진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또 이 성전을 향하여 멀리서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하는 이 말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거든요. 있다면 우리도 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주시는 것이죠. 모슬렘들은 오늘날에도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그들의 교주 모하메드 태어난 곳이 이제 메카이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슬렘들이 일정한 시각만 되면 다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방식을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분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자기네 실정에 맞춰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더 이상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자, 3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용서지요. 여기서 죄 용서해달라 하는 것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해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지은 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구원파의 교리 중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으면 뭐 실수를 하건 잘못을 하건 죄를 짓건 상관없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어도 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예, 회개하고 자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나 자백이나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사람들은 생활 중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게요.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원파의 논리대로라면 다윗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5절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도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말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31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여기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둘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31절과 32절의 내용은 뭡니까? 공의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명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항상 옳은 판단만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공의로 사람들을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굳이 원수가 불러가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공의로 심판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으면 또 그것도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3절 34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적국에게 패했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내리신 벌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적국에게 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하실까요? 벌하지 않으실까요?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벌을 받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예. 잘못했으면 무조건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뭘 잘못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3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많이 부족한 그런 물 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물이 부족한, 비가 부족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자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복을 주실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비를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하고 예배 생활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이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자, 여기 보니까 기도할 것 말씀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 이 나라가 흉흉하다. 뭐가 자꾸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뭘 해야 되느냐?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난 삶 살아야 되고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37절부터 40절 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37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 앞에서는 전쟁에서 패하는 재앙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비 오지 않는 이런 재앙 말씀했는데 37절에 보니까 뭐 기근, 전염병, 뭐 깐부기, 메뚜기, 황충, 또 적국 뭐 등등 많은 재앙들을 여기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닥치면 누구라도 그것이 재앙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39절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재앙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벌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40절 다시 보세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예, 한 번씩 혼이 나야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테니까 하나님 잘못한 대로 벌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도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회개할지 모르면 나중에는 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하게 돼버려요. 회개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내용은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저런 경우에 저렇게 해주시고 아주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대충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막연하게 대충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명쾌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명쾌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살펴봤는데 솔로몬 기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상한 부분을 먼저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난 모습보다는 우리의 속깊은 상처 자국으로 먼저 그 인자한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참된 위로자이자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이 건물 헐라 내가 3일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질하는 유일한 증인이 나온 그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리만 제자들이 비로소 알아요. 아하,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로 기도하러 가세요? 성전으로.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전과 강도의 소굴 후반부 말씀입니다.
2: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내시는데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내가 들린다는 표현이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들리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다 한 내용인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8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다 무엇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들리면, 내가 들리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기로 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성전 된다는 말이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에 죽으면 성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이 완성되면 너희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리심으로. 내가 들리면.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 검정고 너무너무 놀라. 내가 인자가 들리면, 땅에서 들리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생명을 주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도 내가 들리면 하겠고 오늘 이 성전 얘기에서 이사야 56장 8절 말씀 쫓겨난 유대인들을 모아낼 뿐 아니라 더 모아서 나에게로 이끌어 들어가겠다. 이 일도 누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33절 뭐라고 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들림으로 우리를 자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발걸음으로 부산서 여기 오고 여수서 여기 오고 온 게 아니에요. 흥석 선교사 설교 듣다 여기까지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잡아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저에게로 모여들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저에게로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 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성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의 들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의 들리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되는 일도 그 들리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들리심으로 오늘 자기 백성을 이렇게 뭐야 복음으로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현장이 될 뿐이에요. 여기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건물을 붙들고 아직도 성전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을 붙들고 예레미야 7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둘러엎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요건 이사야 지금 50년 말씀드렸고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이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7장. 이 예레미야는 몇 년 전에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보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이요, 열심히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제사 부지런히 드렸습니다.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질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의 재물에, 너희의 헌물에, 너희의 기도를 내가 질린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너희 것을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스가랴 선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구약에 마치 제사 잘 드려야 복 받는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아직도 선지서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이 열심히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문회 보셨잖아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때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그 죄인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뒤쫓아 사람은 많을걸요? 많을까요? 예수께 회장이 출소하면서 뭐 들고 나오세요? 이거든. 그러면 그들이 이화여대 총장 되면 교회 다녀야 되겠어요? 안 다녀야 되겠어요? 이화여대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온갖 불법과 거짓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뭐라고 할까요? 주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물론 강도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는 이걸 고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데 도둑질, 살인, 간음 우리 다 하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도둑질, 살인, 간음 하잖아요.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만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 그렇게 하지. 이 죄짓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한번 받아놓고 또 죄지로 가는 거예요. 그 구원파하고 뭐 다르냐 말이야.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를 원리를 외치는 사람은 봐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 더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료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완료라는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인간의 또 주체적인 행위를 또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받아놓고 또 죄지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 보고 욕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욕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들리심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께서 그걸 막아내세요. 물론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은요, 이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건 자기 지식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면 그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끌어내는 그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더 높은 단계가 마땅해요. 그걸 노력하라 애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경외가 어떤지 알면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며, 자녀들아, 부모의 공경하고, 남편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또 아내는, 뭐요? 남편의 복종, 그런 얘기, 종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 종은 주인에게 죽게, 이 노예거든. 노예가 정말 자기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라. 내가 그 말씀 전했어요. 그 말씀 하면서, 제가 오늘 그,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 유리 사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일학교 했는데, 잠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한국 유리 사장님이 북한 사람이었어요. 중국과 무역을 했을 때에 그해 콩을 많이 이제 사다 놓았는데 콩값이 뭐 콩이 농사가 안 됐는지 했던 금액이 한 4배를 뛰었대요. 그러면 4배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살 때는 안 올랐어요. 팔 때는 그렇게 올라서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원래 산 가격으로 그냥 조금만 입문당겨 팔았대. 그냥 중국 사람들 완전히 이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가족밖에 안 믿어요. 그래서 일부러 때로는 돈을 이렇게 거래할 때에 10만 원 같으면 15만 원 좀 준대요. 아니 10만 원. 그 집에 와보고 15만 원 같으면 입말 포기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돌려줘야 돼요. 몇 번 그렇게 해서 신뢰를 받으면 완전 가족으로 왔네.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네. 이 사람이 또 뭐 한국전쟁 때 이제 한국으로 와서 뭐 행하는 그런 일들이 쭉 얘기가 되던데요. 피난 갈 때, 그 전쟁에서 남쪽으로 피난 올 때 은행 가서 돈을 갚았대요. 그럼 은행 지원이 놀랐대요. 아니, 전부 피난 가는데 이때는 은행 불타보면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갖고 가느냐에 그러더래요. 돈을 갖고 갔대요. 갚고 피난 갔대요. 그렇게 해서 한국 유리 뭐 사장님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설교 예화로 들었으니까 제가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겨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또는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몰려올까요? 그 앞에 예레미야 선에 딱 막아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구약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 성전 앞에 예레미야 딱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왜 옵니까? 아 여기 여호와 성전이잖아요. 뭐하러 온대요? 예배하러 오죠. 제사하러 오죠.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요? 이거 도둑내 소울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이곳에서 여기 왜 옵니까? 딱 붙어서 왜 옵니까? 이거 성전에 이 성전 아니거든요. 이거 도둑내 소굴입니다. 이거 도둑내 소굴입니다. 이거 성전 아닙니다. 라고 하세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게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백억 수천억 들여간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앞에 딱 가라먹고 이거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이거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해야죠. 모이기를 힘쓰라 했고요. 거룩한 장소고요.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배드려야죠. 성전에서 예배드려야죠. 이거요. 도둑내 소굴인데요. 이게 도둑내 소굴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도둑내 소굴입니다. 장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 거래하러 오는 마음으로 오는 거. 내가 정성을 바침으로 신에게 뭘 받고자 하는 그 장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거예요. 그 장사가 무슨 장사겠어요? 신거 거래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내줘서라. 그게 도둑내 소굴이다, 오늘. 기도원이든 교회든 절간이든 어디든 갈 때 신에게 뭘 정성을 바쳐서 신이 내게 복을 부어줄 거다. 라는 것은 전부 다 도둑놈의 소굴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성경이 다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는 이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한다고 거룩한 그 성전을 향하여 이 도둑내 소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검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질하는 유일한 증인이 나온 그 제목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성리만 제자들이 비로소 알아요. 아하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진짜 성전이구나.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디로 기도하러 가세요? 성전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간격이 너무 커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식으로 그냥 3대 절기는 성전에 나가야 돼, 성전에 돼, 성전에 나가야 돼. 그게 골수에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요, 근 1세기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미 복음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다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기록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습관이 얼마나 벗겨지기가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열심히 다녔던 한 10년 좀 다녀 사람은 글쎄요. 복음도는 한 10년 좀 가야 좀 묵은 때가 안 벗겨지겠어요? 물론 은혜가 임하면 순간에 벗겨지는 겁니다. 그건 순간에 벗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딱 한 절에 줄여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나 너희는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름. 이게 이사야 56장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름 만들어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와중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와중에 맹인을 고쳐주시고 전원자들 왜 고쳐주셨을까요? 진짜 성전이 내다.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시위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내다. 너희는 맹인을 더, 너희가 맹인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너희는 둘 다 구덩이 빠지게 만드는데 내가 맹인 눈뜨게 해줄게. 너희는 걷지 못하게 한다. 이들을 걷지 못, 내가 걷게 해줄게. 메시아 기능, 진짜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지금 막 성전 뒤집어 없는 중에도 뭐 했어요?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이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맹인과 전원자를 고쳐주심으로 이 건물을 무너지고 내가 성전이 될 거야. 내가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향한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누가 또 과함 지르면서 뛰댕깁니까? 꼭 애들이 이거 뭣들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어른들이 해서 하니까 지금 뭐 알고 있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성전을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서 하니까 회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노래를 찬송을 하니까 찬미를 하니까 누가 분노해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게 제사장 대제사장도 분노를 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자를 누가 분노해요? 대제사장들이 오늘처럼 목사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그때에 그 분노하는 대제사장 예수님 하신 말씀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잔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나. 다음 날 또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분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사장들은 이 말씀이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이외에도 시편 한다니까요. 이게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마태복음은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시편 8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찬송하는데요.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를 2절에서 말씀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근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전쟁을 치르시는데 주님의 대적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신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애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애들은 가라. 왜요? 뭐가 안 돼요? 힘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애들은 가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들을 영접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무슨 여호와의 원수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애들이 뭣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에서 뛰어놀고 하는 그 찬송이 애들은 뭐 알고 했을까요? 모르겠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했다 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가 모르고 했다 할 수도 있고요. 모르고 했을지라도 애들이 한 그 찬송이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한 분이 예수. 그 말씀을 이루고 오셔서 애들이 뛰놀면서 한 그 말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거 읽어본 적 없느냐? 못 알아요. 제사장이 못 알아들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 인정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유월절에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발받습니다. 분명한 증인 두 명 이상 증인이 와서 예수님이 고발당해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그제서야 성전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전을 보고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성전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멸한다는 게 뭐냐? 그 더럽힌다는 말이 멸한다는 말과 같죠? 성전을 멸하는 게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멸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일어났어요? 파당이 생긴 거예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그거 성전을 멸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되고 한 거예요. 이게 성전을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유대인들이 아까 이방인의 딸, 여자들이 들어온 딸, 유대인 남자가 들어온 딸 나눴잖아요. 이게 옛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전이라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성도인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와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 설교가 좋더라, 나는 누구누구 목사가 설교가 좋더라. 여러분들은 물론 저 설교 좋아서 오셨죠? 야밍하면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풀리면 파단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십자가 졌습니까? 아볼로가 십자가를 졌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제가 여러분들이 십자가 졌습니까? 김순수가 십자가 졌어요?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들? 헌숙 선교사 여러분들이 십자가 졌어요? 그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게 성전을 멸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이론과 지식에 매여요? 왜 사람의 이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그저, 광야에 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손가락 보지 마세요. 그 손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람 다 부족해요. 다 완벽하지 못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볼 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한 곳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 성령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는 알지 못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옛날 음행하는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니까 그를 책망하는 거죠. 뭐라고요? 장녀와 합하면 그와 한 몸이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장녀와 한 몸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적인 음행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그게 음행입니다. 나는 바람 안 피니까 나는 장녀촌에 안 가니까 나는 깨끗해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른 거 사랑하면 똑같이 그게 음행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다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해서니. 이게 창세기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은 한 몸인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바라보면 이건 음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파당을 만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의 피로, 너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라는 것에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역 나눠도요, 자기 구역끼리 더 잘 모이더라고. 다른 구역은 안 챙겨주고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왜 다른 구역은 안 챙겨요? 자기 구역만 챙기려고 그래요. 보세요.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어도 우리는 죄짓고 있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우리는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나눠보세요. 전도에 나눠도 누구는 절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오늘 식당 봉사 불만 나오기만 해봐라. 이 사람 일로 보내고 저 사람 절로 왜 이래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 자기 것도 알면서 이 구역에 붙이든 저 구역에 붙이든 이 전도에 붙이든 저도에 붙이든 이 식당 봉사 붙이든 저 술도 붙이든 무슨 말이 그래 많아요. 자기 몸도 아닌 주제에. 아, 오늘 이 말씀 너무 오래되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돌려, 우리 몸을 향해 영혼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도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어떻게 몸에 지체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체가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도 뭘 몰라요? 그리스도가 내 몸임을 내가 그리스도 이제 모르니까 분란이. 아니 손이 손 보고 뭐라 그래요? 발이 발 보고 뭐라 그래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요. 진짜 우리가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무슨 작업할까요? 우리 안에 채찍을 들고 청소합니다. 말씀의 채찍을 들고 우리 안에 지금 청소하고 계세요. 너 아직 너 집이 우선이지? 아직도 네 구역이 우선이지? 저 부산구역장인데요. 지난주 잘못해가지고 원래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부산구역장이 아주 정말 제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가서 내가 구역 예배하고 왔어요. 부산에 가서 새해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고 내가 사과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미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2000년 전에 놓고 들고 뒤집어 엎듯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아직도 파당이 갈라지고 아직도 지역이 갈라지고 아직도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우리 안에도 오늘도 주께서 말씀으로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들이 몰려져 나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이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지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되도록,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가 BBN 방송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받게 되는 이메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BBN 8개 언어 사역으로 오는 청취자분들의 간증과 사연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BBN 사역에 감사하는 내용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BBN 사역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간증도 저희들이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구원의 간증을 받을 때마다 BBN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실제적으로 확인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방송을 청취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실 곳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정해놓은 성사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의 공포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신약의 성사들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걸레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심지어 모태 신앙을 지닌 분들 중에서 간혹 믿음이 흔들리는가 하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건실한 믿음의 추춧돌 위에 신앙이 세워진 것 같은 분들임에도 결국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간의 외풍에도 흔들리고 마는 허술한 신앙 체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 믿음이 결여된 때문이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뢰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무료 성경대학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어느 개척교회에 두 신자가 왔습니다. 한 신자는 말하기를 이 교회에는 너무 신자가 없다, 할 일이 너무 많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사람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있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2화 바이런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임,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어내고 싶어 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은 그의 욕망은 점점 더 그를 어두운 통로로 끌고 내려갔고 그의 삶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의 위태로운 삶은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고서야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3: 선생님, 여전히 열이 높아요. 오한 때문인지 몸도 자꾸 떨고요.
4: 장티버스 때문입니다, 도슨 부인. 찬물로 계속해서 열을 식혀주셔야 돼요. 어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3: 아, 지금은 조용하네요. 열이 내렸나 봐요.
4: 부인, 이젠 더 이상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숨졌어요.
3: 안 돼요! 우리 바이런은 안 돼요!
4: 죄송합니다.
3: 어떻게 내 아들이 죽을 수 있지? 바이런, 내 아가 눈 좀 떠보렴. 바이런이 아직 살아있어. 봐, 다시 혈색이 돌잖아. 선생님, 아이가 아직 살아있어요. 제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고요.
2: 이 고비를 넘겼을 때 겨우 5살이었던 이 남자는 이후로도 무수히 많은 죽을 고비를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그리고 왜 살아났는지에 관한 간증으로 사슬을 끊고에서 전해드리는 바이런 도슨의 실화입니다.
5: 아버지는 기업가셨고 오하이오주의 리마에서 부동산 개발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중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뒤에 일요일에는 늦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우린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었죠. 전 어릴 때 일요일만 빼고는 날마다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일요일에는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갔으니까요. 6살 어느 날 저도 그 애들이 일요일마다 만나는 특별한 친구가 누군지 궁금해서 교회에 따라갔는데 그 특별한 친구의 이름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2시간 후 집에 돌아갔을 때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죠.
3: 너 어디 있었니? 얼마나 너를 찾아다녔는지 알아? 우린 네가 유기된 줄 알았잖아. 어서 뒤뜰로 가봐. 네 아빠가 지금 막 화가 많이 나셔서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고 계셔.
5: 예수님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은 그날 아버지의 화난 매질로 인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주일학교에는 가지 않았죠. 근데 그해에 아버지가 결핵에 걸리셨고 의사는 우리 가족에게 좀 더 기후가 건조한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여행을 가셨다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돌아오셨죠.
6: 여보, 뉴멕시코 기후가 굉장히 좋더라고. 우리 거기로 가자. 거긴 공기도 건조하고 땅도 아주 넓어.
3: 여기 있는 당신 사업은 어떡하고요?
6: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하면 돼. 정말 멋진 곳이라니까. 당신도 그 사막의 장관을 봐야 하는데 난 그곳에 작은 도시를 세울 계획이야.
3: 도시라고요?
6: 어. 국경에서도 가까워. 아마 우리 가족 모두에게 아주 멋진 새 인생이 시작될 거야.
5: 아버진 사업가적 기질을 발휘해 뉴멕시코의 사막 안에 곧 작은 도시를 설계하시고 그 지역 최초의 보안관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잡화점과 영화관을 운영하셨고 그 지역 술집 이익의 반을 차지하셨죠. 저는 방과 후에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절 집에 데려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곤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 유리잔 속에 남아있는 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마셔버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반이 지났을 때쯤 당시 국경지대는 광포한 상태였죠.
6: 여보, 당신이랑 바이러 당장 떠나야 돼.
3: 떠나야 한다고요?
6: 그래, 당장 리마로 돌아가. 오늘 노상강도들이 시내에서 폭동을 일으켰어. 우리 영화관이 전부 불타버렸고 잡화점도 공격당했어.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3: 그럼 당신은요?
6: 난 여기 몇 달 더 있어야 돼. 정부 공예농지를 얻기 위해선 5년간 거주해야 하니까 그 기한을 채운 후에 돌아갈게.
5: 리마로 돌아갔을 때 저는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부에서 다닌 학교는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전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대신 나이 많은 불량배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절도에서 방화까지 온갖 나쁜 짓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도 물자 경납고에서 훔친 술이 있었는데 전 갑자기 그 술에 세게 충격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정원에서 쓰는 갈퀴로 술병을 세게 후려쳤고 엄청난 폭발음이 났죠. 그게 두 번째 죽을 겁이었습니다.
4: 도순 부인, 아드님은 운 좋게 살아났습니다.
3: 우리 아이가 무사할까요?
4: 코르크 큰 마개가 빠져나올 때 입구를 밀봉했던 나비 오른쪽 귀 바로 아래편에 머리뼈 속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3: 저런, 세상에.
4: 큰 파편 하나는 제거했는데 엑스레이 소견에서 작은 조각이 하나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뇌와 너무 가까워서 제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나파편이 몇 밀리미터만 더 깊이 들어갔어도 아마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5: 그 나파편은 아직도 제 머릿속 어딘가에 박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 나쁜 영향력에서 빼내시기 위해 그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죠. 그 후 저는 주일 학교에 다니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에도 가입했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했죠. 그러면서 심지어 성경 공부가 즐겁다는 것도 알게 됐고 부흥회도 몇 번 갔습니다.
7: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악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5: 한기가 온몸을 휘감아 오르내렸습니다. 저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제 평판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런, 저 재단 앞으로 나가서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겠니? 순간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마음 안에는 생각이 가득 들어찼죠.
3: 구원을 받다니, 뭐해서? 네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넌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고 보이스카우트 회원이잖아. 더 이상 뭐가 필요한데? 저 재단 아래 좀 봐. 온통 훌쩍거리고 울고 있고 노인들과 애들뿐이잖아. 구원은 너에게 맞지 않아.
5: 그때부터 교회와 주일학교, 심지어 보이스카우트에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형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불법 제조 위스키를 팔거나 마셨죠. 또 최면제도 사용하게 됐고 악한 말들도 거침없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격노하신 아버지가 절 가죽 채찍으로 때리셨는데 그 후 저는 가출을 했죠.

0: 와, 시간에 딱 맞춰 탔네.
1: 드디어 시카고에 도착한 우리는 화물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2: 저, 제 가방 찾으러 왔는데요. 여기 보관증이요.
3: 그거 네 가방이냐, 꼬마야?
2: 네.
3: 한번 열어봐라.
2: 뭐 때문에요?
3: 난 형사야. 어서 열어봐.
2: 아, 저 이 가방 훔친 거 아니에요. 제가 오하이오 리마에서 이곳으로 붙인 거라니까요.
3: 그래, 네 가방인 건 알아.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자고. 어서 열기나 해. 옷 아래 뭐가 있냐?
2: 아무것도 없어요.
3: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꾸나. 오호라, 권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2: 어? 아, 그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지? 아, 그거 제 거 아니에요.
3: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꼬마. 사람 하나가 죽었어. 그리고 내 생각엔 이 총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 봐, 탄약통도 비어있잖아.
2: 아, 그거 제 총 아니라니까요. 저도 어떻게 해서 그게 이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3: 일단 우리하고 같이 가야겠다, 꼬마야.
1: 그들은 저를 경찰차에 태웠고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혹시라도 그들이 제 심장이 마구 쿵쾅거리는 소리를 듣지는 않았는지 염려가 됐습니다. 관할 파출소에 도착한 뒤 그들은 제게 헤드라인에 해먼드 철도 전철수 피살되다라고 크게 쓰인 신문 한 장을 보여주었죠.
3: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한테 말해봐라.
2: 아무것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3: 너 해먼드 철도 차량 기지에 있었잖아, 안 그래?
2: 맞아요.
3: 왜 그런 짓을 했냐, 응?
2: 아, 저 안 했다니까요.
3: 우리가 그 총을 다 살폈어. 분명히 살인용 무기야.
2: 하지만 그 총은 제 게 아니에요.
1: 저는 그날 밤 유치장에서 보낸 뒤 다음 날 아침 교정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전 거기서 타일 바닥을 문지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4: 좋아, 바이런. 이제 그만하고 일어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2: 아, 아버지. 근데 저 못 가요. 경찰들이 절 여기 가두고 있거든요. 살인체류.
4: 살인사건은 없었어.
2: 하지만 저한테 신문을 보여줬는데요.
4: 그 살인사건은 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야.
2: 정말요?
4: 이 녀석이 여기에 짐가방을 붙인 걸 알고 내가 시카고 경찰에 전화를 했다. 그리고 너희들 따끔하게 혼을 내주려고 약간의 작전을 짰지.
2: 아, 그럼 총은 어떻게 된 거예요?
4: 형사 거야. 이제 나랑 같이 집으로 가서 조신에게 지낼 거니?
2: 네, 물론이죠.
1: 시카고 가출 사건 이후 모범생 아이들은 저와는 절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고, 불량스러운 아이들은 저를 경찰에게 붙잡힌 실패자로 바라봤습니다. 전 완전히 외톨이가 된 심정이었죠. 그런데 불량배 멤버 중에 하나가 저에게 해군에 입대해보라고 권했고, 전 나이를 속여 입영 신청을 했지만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다음날 아버지가 절 아버지의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4: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학교에 안 가려고 한다면서.
2: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들어갈 거예요.
4: 넌 겨우 고등학교 2학년이야, 바이러.
2: 상관없어요. 학교라면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지겹고요.
4: 얘야, 난 내 앞에 멋진 미래를 펼쳐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 학교를 중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아마도 평생토록 일반 노동자인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야.
2: 그게 뭐 돼서요?
4: 좋아, 내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나가서 취직을 하고 네 방값도 스스로 마련해서 내도록 해.
2: 알았어요.
4: 바이런, 내가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우리 집 다락엔 지금 오래된 가정용품들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다락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폐 가정용품을 창고에 갖다 놓으면 지금 비어있는 가게 하나를 너에게 넘겨주마. 그럼 너도 중고품 가게를 열 수가 있을 거다. 동의하니?
1: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폐가정용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민첩한 사업 수완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제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제가 친구들과 함께 뒷방에서 몰래 연 비밀 술파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아버지를 비롯해 저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막 성공에 이르게 될 찰나에 아버지가 제 계획을 다시 한번 무산시키셨습니다.
4: 사업은 어떻게 돼가니?
1: 아주 잘 돼요. 제가 산 이 서랍장 보이세요? 이것도 돈을 두 배로 불려서 받을 수 있다고요.
4: 네가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잘하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구나. 근데 이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 내가 이 부지를 팔아야만 하게 됐구나.
1: 그럼 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막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데요.
4: 대신 내가 미술용품 공장을 사고 정부와 계약을 했는데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일해도 돼. 하지만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1: 저는 불량 상품을 분류하고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그 일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께 자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밑바닥부터 사업을 배우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 도전을 했고 기계 기름칠에서부터 석탄을 삽으로 퍼나르는 일까지 온갖 일을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또한 사무용 서적들을 포함해 모든 것을 열중해서 읽고 배웠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담당 경리인 프랜시스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5: 사업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우셨네요, 바이런.
1: 나중에 내가 물려받으려고요.
5: 당신 야망이 참 멋져 보여요.
1: 그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밑바닥부터 차례차례 올라가라고 하셨죠.
5: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집중하면서.
1: 설마 그랬겠어요. 나 예전에 통제불능의 요주의 인물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말한 것처럼 그건 언젠가 내 사업체가 될 거니까요. 프랜시스와 전 결혼했고 제가 공장 감독자로 승진되면서 공장은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확장해서 새 공장 건물을 짓고 제 사회적 사교생활도 함께 확장이 됐죠. 하지만 절대 술 때문에 일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모든 책임이 다 제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5: 당신 정말 잘해내고 있어요, 바이런. 정말 많은 책임을 떠맡았는데도요.
1: 아버지 부동산의 관리자로서 아버지가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아직 반밖에 몰라.
5: 아버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죠. 다행히 어머님도 꿋꿋이 잘 이겨내고 계세요.
1: 어머니 늘 그러셨어.
5: 저, 여보, 이번 주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당신도 나랑 같이 갈래요?
1: 그러지 뭐. 얼굴 한번 비친다고 해야 될 건 없을 테니까.
6: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죄사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1: 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구원회로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정도까지는 제 앞에 놓인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술 마시는 것을 한쪽으로 밀어두었죠. 하지만 그 후 저는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여행을 다니고 카지노와 자동차 경주, 그리고 고급 클럽에 드나들면서 사업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고 빚도 지게 됐죠.
5: 바이런, 당신 괜찮아요? 또 술 마셨군요.
1: 물론 마셨지. 고객들은 술 마시는 거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다 술 사는 거 좋아해.
5: 당신이 그렇게 많이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보.
1: 잔소리 좀 그만하셔.
5: 하지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1: 잔소리 하지 말랬어!
5: 알았어요. 침대로 가서 잠을 좀 자요. 늦었어요.
1: 당신이나 가서 자. 나 자기 전에 한 잔 더 해야겠어.
5: 여보,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당신도 술을 좀 끊어야 된다고요.
1: 내가 말했잖아! 잔소리 하지 말라고!
5: 바이런! 네! 그만해요! 아! 네!
1: 저는 프랜시스가 저를 위해 밤과 아침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곤 했지만 변화되기에 너무 멀리 가 있었습니다. 좌절한 저는 어느 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 실패를 했죠. 그리고 제가 가족들에게 한 몹쓸 짓에 치를 떨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아이의 눈물을 보니 더욱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7: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좌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해 들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받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닮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한신정, 정운석, 이상헌,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임,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2화 바이런 이야기 첫 번째 편을 들려드렸습니다.

0: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류 시간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진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인류 잃어버린 세월들입니다. 진화론의 연대표에 따르면 인간은 약 10만 년 정도 지상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및 고생물 인류학자들은 10만 년 전부터 최초의 인간들이 종종 꽃이나 다른 장식물과 함께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추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동굴의 벽과 천장에 그려진 그림들은 최초의 인간들이 아주 독특한 예술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발굴들에서 저울 모형들과 장난감, 보석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어지는 9만 5천 년에 걸쳐서 인간들은 글자로 기록된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인 연 대표는 또한 인간이 농업을 생각해낸 것이 약 5천 년 전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째서 인간이 씨앗들을 땅에 심었을 때 더 많은 음식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적어도 9만 5천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진실은 오늘날 가장 칙칙한 정글 지역일지라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의 충분한 채소류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모두가 자신들의 주식을 보충해주는 채소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처음의 9만 5천 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와 인류의 농업에 대한 지식에 관한 남아있는 문자 기록은 성경적 역사의 문자 그대로의 이해의 범위 안에서 쉽게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이 농사를 지었던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1년 365일 언제나 저 북극성처럼 여러분 곁에서 순수한 복음과 엄선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체 광고 방송도 없이 늘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만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 있는 저희 BBN은 사랑해주시는 여러 청취자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좋은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방법으로 청취자 초청 카드, 즉 ITL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BBN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웃에게도 알리고 싶으신 분 계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방송국으로 ITL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즉시 여러분이 계시는 곳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와 함께 등장하는 네 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곳으로 내리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친구들의 간절한 믿음, 즉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위 분들을 인도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즉 자립할 때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느낄 텐데요. 다 성장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손을 여전히 빌려야 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립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녀들이 성장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방송 사역을 시작한 지 5년을 통과하면서 이 자립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BBN 한국어 방송이 우리 한국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그 후원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방송을 청취하실 때마다 이제 BBN 한국어 방송도 자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좀 더 큰 마음, 성장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천축잉어라고 하는 바다 고기가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아 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 쇠잔해지고 급기야 알들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이 다 떨어져 죽고 만다고 합니다. 순놈은 죽음이 두려우면 입안에 있는 알들을 그냥 뱉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순놈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랑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여러분 성경 다 읽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대략 아실 거고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거꾸로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시작. 전능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다고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해도 말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말도 잘할 줄 몰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어.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가기는 가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하늘의 해와 달은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폰 딱 눌리면 얼굴이 딱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안방은 저 안쪽에 있고 대문은 저 멀리 있어요. 부잣집일수록 대문이 멀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문을 꽉꽉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안쪽에서 누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올 때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이름을 말해요. 나다 이래요. 나다. 그렇죠. 나다. 그러니까 나다 할 때 그 목소리만 들으면 식구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문을 열어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다 이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다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라는 말은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뤄내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또요 누구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 이삭 밑에 누구예요? 야곱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5: 없었어요.
4: 그렇죠. 잘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방금 하면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면이 기도한 거 맞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은 듣도 없고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도 별로 말도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랬어. 하민이 예를 들어서 애인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없구나. 없대요. 잘 알아두세요. 멋진 하민인데. 그러니까 이 하민이가 애인하고 딱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애인 또는 결혼했다고 해도 돼요. 결혼해서 아내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목에 딱 가는데 이런 어깨 문신 새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깨. 어이 하민아 그 누구? 내 애인이라 그러면 날 때려 죽이고 애인 뺏어갈 것 같거든요. 내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미리 약속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나는 오빠라 그러고 당신은 동생이라 하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배달한 형제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어요?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당신 이랬는데요. 바로왕이나 다른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요, 오빠, 동생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가는데, 깡패들이, 어이, 누구? 하민이가 겁이 나가지고 완전 쫄아가지고 터질까, 내 동생이다. 그럼 내가 네 동생이니까 내 애인 해도 되겠네. 예, 데리고 가세요. 내 아내입니다. 말 못하니까 네 동생 내 아내로 데리면 가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하세요. 하니까 막 바로왕이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종도 주고 금도 은도 다 주고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 그게 하민이라.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옆에 애인이나 아내가 갔으면 하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민이의 애인이나 하민이의 아내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 확 이혼하고 말지 헤어지고 말지. 그런데요 그 사라가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예하고 갔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이상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뭘 아느냐. 아브라함 그런 짓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 이삭도 그랬고 야곱 말도 하고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또 뭐 하나님의 말씀에 뭐 믿었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에 뭐가 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라는 말은 이쪽을 봐라. 전능하다는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요. 자, 걸려드렸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없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자기보다 더 자기가 들 수 없는 크고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없다고 하면 무슨 하나님인데요? 전능 안 하죠. 그러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들 수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모순에 벌써 걸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쪽을 봐라. 오야 오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자기가 못 들을 크고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능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못 들면 전능해요? 전능 못해요? 전능 못해. 이런 식으로 전능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일 학생들은 알지요?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십니까?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전능하다면 방금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도신경 모사님하고 전에 공부했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전능이라는 말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오늘 소윤이가 안 보이네. 소윤이 왔어요. 소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해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지금 뭐 이 새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새 덩어리를 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죠? 전능하시니까. 있을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마이크를 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금으로 바꿔주면요. 마이크 팔면 돈이 많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강대상 이거 금으로 하나 바꿔주세요.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 이 강대상을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금으로 바꿔주세요. 금으로 탁 바뀌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당 좁은데 넓은 거 하나 딱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은요 우와 나는 바로 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고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두 분 또 더 그랬어요. 아비멜렉 가나안 때에서 아비멜렉 왕이 또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하민이 괜찮다. 네 믿음 없어도 괜찮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거든. 적어도 너는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 뭘 앞으로 가서 팔아먹을지는 모르지만 그지? 그래도 괜찮아. 아브라함 믿음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갔을 때에 야 이쁘네 누구냐 내 동생입니다. 그러면 내 아내로 줘. 아내로 줘서 돈 많이 받았다 그랬죠. 아브라함 그렇게 부자 되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왕에게 나타났어요. 어이 바로 네 데리고 온 그 여자 누구냐. 예,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동생인데요. 그런데 동생이고 그 아내다. 예,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몰라서니까 내가 가만히 두는데 손도 대지 마라 너. 건드리면 너 죽인다. 바로 왕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요. 아내로 데려오는데 손도 못 대고 다시 돌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어이 아브라함 너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날 보고 내가 죽을 뻔했다. 네 그러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때 뭘 알았을까요? 나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요만큼 생겨요. 요만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하셔서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쳐서 죽이도 또 살려내겠지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다는 말은 뭐에 전능할까? 오늘 말씀 보세요. 자, 2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어요. 땅을 주기로. 그런데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430년이 지나서. 여러분 430년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어버렸어요. 요셉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언제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400년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겠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해서 이루어내겠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전능한 능력으로 이뤄내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 영어를 배우면 알겠지만 뭐예요? God 하면 뭐가 돼요? God. 이건 일반 명사예요. 그냥 신들이에요. 신들. 수많은 God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대문자로 쓰죠. 대문자로. 그래서 God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을 섬겨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누구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했는데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너희를 빼내어서 7절 봅시다.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기 좋아요 싫어요? 주사 맞으면 어때요? 아프죠? 예방접종 맞아봤어요? 예방접종? 아, 따끔한 정도예요. 옛날에는 불주사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얼굴에 마마가 와요. 곤보가 되는 거요. 또는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소아마비 예방접종, 뭐 마마 예방접종, 홍역 예방접종, 볼고리 예방접종, 뭐 파상, 뭐 온갖 예방접종이 다 있어요. 그런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너무너무 아파요. 맞기 싫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여러분 아빠, 엄마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울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도. 예방접종을 시켜야 돼요. 그게 아빠, 엄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애굽에 종살하고 있으니까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민이처럼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민이.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을 한 번 더 이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야.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어떤 분이 자기 직업은 생활할 때 어느 정도 자유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대요. 무엇보다도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시간과 동선을 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분이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랍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직업을 가지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대요. 저는 많은 승객을 태우지만 아내를 포함해서 아무도 제가 매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부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 있어서 많은 동료 기사들이 이 유혹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면 이 유혹을 거부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욕망과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여기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때 미쁘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혹은 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유혹은 한 번 더 이기라고 오는 거죠. 그 피할 길은 결과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성경 구조를 기억하는 것과 바로 눈길을 돌리는 것과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0: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거룩한 길을 계속 가도록 어떤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바쁘거나 피곤하면 아이들에게 TV를 틀어주고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 TV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어린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TV를 통해서 최소 8,000번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고 또 10만 번의 폭력 행위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가정 4곳 중에 3곳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몸에 이롭지 않다고 금연을 강화하면서도 아이들이 그토록 많은 살인과 폭력을 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의 TV 시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 BBN 한국어 방송을 자녀들과 함께 듣는 것은 어떨까요?

0: 독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는 일평생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고 자라면서는 친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와이프를 기쁘게 하려고 애교도 부리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직장 상사나 고객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자식들 기쁘게 하느라고 모든 것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평생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결과 그들의 평가를 받으며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람들이 내려주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당하거나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왜곡된 판단도 있고 기대를 벗어난 억울한 케이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 people pleasing life,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한계고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소용없어, 이제부터 나를 기쁘게 하며 살 거야, 소용없어 self pleasing life를 선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으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자.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고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만 위해 살아갔을 때 남긴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흐를수록 허무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있게 쓰임받으려면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맺게 되는 열매도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할 궁극적인 심판자,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시작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질문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합당할 때에, 그분의 마음에 들 때에 우리 삶의 내용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God pleasing life,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야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눌 수가 있고 축복의 성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신의 삶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여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따라 사는 자도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 사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삶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참된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교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적으로 소개해드리자면 1장 10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교회 분열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사도 바울은 이 이슈를 다룹니다. 그만큼 분열의 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잠깐만 정리해드리자면 바울은 지금까지 분열의 이유를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잘못된 지혜 때문이다. 즉 세상 지혜를 따라갈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논리를 자랑할 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지혜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자랑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세상 자랑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밖에 없다고 선포했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삶이야말로 하나 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영성 때문이다. 즉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인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르게 알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차원에서 분열에 대한 이유를 소개한 바울이 3장과 4장으로 넘어오면서 올바른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문제가 분열의 또 한 가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편을 나누고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슈가 고린도 교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자인 바울이 더 위대하냐, 후임자인 아볼로가 더 위대하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했던 게바가 베드로가 더 위대하냐, 과연 누가 더 위대하냐, 아마 자기들끼리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짐작으로 바울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평가자가 누구인지를 3절과 4절을 통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시니라.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평가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들 혹은 다른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라. 영어성경 봤더니 It's a very little issue. 이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 나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별것이 아니라고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것이 사람의 판단력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 때문에 낙심한다든가 상처받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즉 두 번째 평가자는 자기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 대한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나 자신도 나에 대한 바른 평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이 조 해리의 그 윈도에 나오는 것처럼 unknown self, 미지의 자아가 항상 있어요.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지만 실제로 나의 깊은 내면에 들여다보게 되면 깨어진 자아가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책잡을 일이 없다. 영어 성경에서는 My conscience is clear. 내 양심에는 아무 가책이 없고 그리 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핏 보게 되면 좀 과한 표현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까요? 깨끗할까요? 아무 책잡을 것이 없다는 이 표현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성경 해석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존 캘빈 같은 분인데요. 이것은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역에 관해서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안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설사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찾지 못하고 내 양심에 아무 가책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볼 때도 흠잡을 것이 없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완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I am still sinner.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는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깨어진 자아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의 인식이 정확합니다. 참 바울다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고 깨어진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는 완벽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아 안에도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곡된 시선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세 번째 판단자, 바로 그분이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저지가 된다, 그런 뜻이. 왜 그럴까요? 예수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잘난 부분도 알고 못난 부분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참된 재판장의 자격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유일한 평가자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평가자 중에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만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참회를 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 카드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구미를 맞추기도 하고 인증받기 위해 뛰는 경우도 있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보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뛴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세요?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뛰기도 합니다.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만 계속 취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취하고 취해도 내 자신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스코어 카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들린 스코어 카드에 나의 인생 점수가 어떠한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한 번을 살아도 남길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혹은 크리스찬 사역자를 지칭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정반대 케이스의 용어인데 하나는 일꾼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인 일꾼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영어성경 servant, 종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이것이 휴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휴폴 그러면은 under, 밑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데테스라고 하면은 노를 젓는다, 노를 젓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배 밑창에서 줄을 지어 앉아서 노를 젓던 노예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벤허에 보게 되면 찰턴 헤스턴이 뱀이 창에서 노를 젓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주인공은 그렇게 노예로 나와도 멋지게 보이잖아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 뱀이 창에서 노를 젓던 찰턴 헤스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휴페레타스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찮은 사역의 저급한 위치를 강조하는 말, lowly status of ministry. 우리 크리스천 사역의 가장 낮은 위치, 낮은 부분을 강조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위치는 뱀이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장 낮고 천한 곳. 그러나 이 뱀이창에서 누군가가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겠지만 그들이 즐기는 동안에도 뱀이창에서는 누군가가 노를 젓고 있고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진행되고 배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도 휴페레테스가 참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찬양을 부르고 양무리 모임을 하는 그 시각에도 파킹장에서 부엌에서 혹은 선대스쿨 룸에서 정말 노를 젓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위해 노를 젓는 수고하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과 좀 더 편안하게 파킹을 하라고 멀리 베랜드 중학교까지 가서 파킹하고 오시는 휴페레테스. 사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실은 배가 전진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에는 휴페레테스가 많아야 돼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밑바닥에서 노를 젓지만 그분들 때문에 사역이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 휴페레타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역할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단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사실 집에서 본인에게 할당될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청직이라고, 스튜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는 단순한 청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혹은 더 쉬운 용어를 빌리자면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자다, 이 단어는 우리 사역의 존귀한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ofty status of ministry. 우리 사역의 고귀하고 존귀한 측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사역자가 되려면은 이 둘을 겸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내 심령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시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기를 주저하지 않는 휴페레타스가 될 때, 그때 복음이라는 배가 움직이고 전진해 간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휴페레타스가 돼서 정말 뱀이창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중국의 선교역사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초창기 서양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중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나중에 누구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인 여러분들이 처음 선교사들의 복음을 들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게 뭐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선교사들이 가진 능력이나 뭐 기적이나 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교권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승과 제자는 굉장히 차별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겨주는 모습 보고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하늘이에요.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하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가 있다. 가장 낮고 누추한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모습에 그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중국 선교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참 위대한 복음이죠.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명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려면 우리의 삶이 휴페레타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고 봉사, 나의 권리나 나의 특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앞에 감격된 모습으로 나를 드려줄 수 있는 휴페리타스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복음의 배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케이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자질, 그게 뭘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사실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What is required of the steward? 맡은 자들, 스튜어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능력을 소유해야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Maybe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직장이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유능한 사람을 뽑죠. 똑똑한 사람을 뽑죠.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신실함이 없으면 그 능력은 독이 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사실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실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조계나 정치계를 보십시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내놓으라는 스펙 가진 분들이에요. 인류대학 나오시고 좋은 배경 가지신 분들. 그런데 실제로 한국 경제 말아먹고 부정부패하고 사회학 행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딱 그분들. 능력이 뛰어난 그분들이 사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만 열리면 항상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그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여의도에는 두 개의 개그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KBS 열리는 거고, KBS 열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열리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 말들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정치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 능력 가지고 있냐, 세상 스펙이 뭐냐, 하나님 그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되냐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requirement, 유일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충성은 첫 번째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란 단어인데요, 믿음이란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사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야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 우리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trustworthy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충성은 첫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로 충성은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컨시스턴트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어지면 이건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질되면 신숙주처럼 숙주나물 되는 거예요. 숙주나물의 그 오리전을 아시죠? 원래 콩나물은 콩에서 왔기 때문에 콩나물이라 그러고, 원래는 녹두에서 만든 것은 녹두나물이라 그래야 되는데, 녹두에서 나온 것을 녹두나물이라 그러지 않고 숙주나물이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신숙주가 원래 충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변질되어져서 세조편에 들면서 변질되어져서, 그래서 이 숙주라는 나물은 쉽게 상하고 변질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주나물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다 못하고 변질되면 숙주나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으로 섬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앞에서만 충성을 다하고 돌아왔으면 딴 말하는 경우는 오래가지 못해요. 더구나 반대의 급부를 생각하고 섬기는 충성은 진짜가 아닙니다. 참된 충성은 뭐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이익이 될 때나 손해가 될 때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번 섬기기로 작정한 일편단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고 막강한 권력 가진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왕권 빼앗기고 정치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가진 것 다 빼앗겼어요. 신하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며 갔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날려버린 몰락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윗이 가진 모든 걸 다 상실하고 몰락하게 되었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아히도벨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가장 최측근 중에 한 사람, 무슨 일이든 다윗과 의논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족보를 추적해 봤더니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조부였어요. 이 밧세바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이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가까이 두었던 모사였는데 다윗이 몰락하자마자 그는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사람이 가진 걸 잃었을 때에 이런 분들이 꼭 나옵니다. 잘 나갈 때는 곁에 있지만 몰락하게 되면 떠나가는 길.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다윗이 몰락을 했는데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가드 사람 600명이 왕의 앞으로 행진하며 다윗을 호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입장에 있는데 압살롬의 군대에서 언제 처치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는 몰락한 왕인데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며 앞을 향해 전진해 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probably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즉 다윗이 유다 광야를 헤매이면서 사울 왕에 쫓겨다닐 그 시절이죠.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갔을 때에 가드 땅으로 갔을 때 그때도 600명이 함께 갔다고 성경 기록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도 다윗의 주변을 섬기는 그러한 용사들이 되어서 다윗을 잘 보필했습니다. 그가 광야를 헤맬 때 무명인 시절에도 함께했고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목숨이 위태할 때도 함께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릴 때도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했는데 심지어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도 They were still there with David. 그들은 여전히 다윗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인데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자기들에게 위협이 닥쳐올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들은 몰락해 도망치는 다윗과 함께 갔어요.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가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잇대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너가 나를 따라오면 압살롬에게 해를 받게 된다. 그때 잇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살아도 함께 갈 것이고 죽어도 함께 갈 것이고 당신이 왕궁에 있을 때도 함께 하겠지만 당신이 몰락해 쫓겨가는 이 지점에서도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이거 하나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능력 뭐 별거겠어요? 우리 가진 재능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능과 다른 걸 다 소유해도 이 충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일편단심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향해 충성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 시대 교회가 약해져가는 이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약해져가고 무너지는 이유는 물질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초심을 잃고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믿을 때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가진 것 없이도 감사하고 고난과 빼앗김에도 주님 한 번 때문에 찬양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순전한 믿음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가 없고 교회가 덩치는 커져가지만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본래적인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의 사랑 때문에 충성을 다할 때, 그때 교회도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도 바른 궤도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1차적으로 휴페레타스의 삶, 낮은 것으로 내려가고 배밑창으로 내려가서 영광도 없고 빛도 없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게 하는 삶. 두 번째로 충성을 가진 사람, 주님 한 분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 바른 전망을 가진 사람, 퍼스펙티브입니다. 앞날을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현재적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건강한 퍼스펙티브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게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헬라말에는 때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양적인 때, 뭐 1년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이 크로날로지, 이것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질적인 시간, 곧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점.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appointed time이라고 번역했어요. appointed time은 예수,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작정해 놓으신 때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바로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까지 너희들의 판단을 유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어두운 것을 들추어내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뜻을 다 밝혀내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까지는 우리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이다 실패를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어진 현실만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참된 성공이 뭔지 실패가 뭔지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간을 잘라보고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판단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급하게 인생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판단을 주님께서 오셔서 판단할 때까지 유보해라. 너희들이 함부로 앞장서서 판단하지 말고 최후의 평가자이신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든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게 너무 마음을 둘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에 그게 진짜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판단한 나머지 너무 마음이 다쳐지고 위축되어지고 왜소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판단할 때까지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었다든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나를 거스리든지 나를 위하든지, whether it's against me or for me, 나를 against 하든지 나를 위하든지 우린 상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최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해야 될 바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한 분이 떠나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쓴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주셨어요. 빌리 그램 목사님 직접 쓰신 자서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자세한 그 사역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분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이 크라이시스가, 위기가 1949년 LA 집회를 앞두고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8월 달에 이분이 LA 집회를 앞두고 그의 8월 달에 이 LA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하고 Forest Home이라는 곳에서 많은 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다 모았어요.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내놓으라고 하는 목회자님들 다 모이셨어요. 프린스턴 세미나리를 졸업하신 척 템플튼. 사실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 목사님과 절친 친구였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에드윈 올 같은 사람. 그 유명한 헐리우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의 실업인 회원들이 다 모였어요. 부자들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나오고 초호화판의 음식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빌리 그레이 나가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빌리 그레이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시골 사람, 30대 초반이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unknown pastor, 무명의 목사였어요. 더구나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가 말씀을 나누기 직전에 그의 친구였던 템플턴이 노골적으로 빌리 그레이을 조롱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는가? 자네는 지금 시대에 50년이나 뒤져 있어. Out of date. 자네가 사용하는 용어나 설교로는 절대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고 목회에 다 들어가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이 템플턴의 평가는 빌리 그레이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빌리는 열등감과 위축되는 그 마음으로 엄청난 혼돈이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Forest Home에서 Forest Lawn으로 직접 갔으면 좋았다. 그런 심정이었대. Forest Lawn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글렌데일에 있는 우리 공동묘지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마음에 극심한 열등감과 위축되는 마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 좋은 것 위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가 더 파워풀해요. 아무리 똑똑한 지성인도 기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던져주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only. 너희들이 강 저편에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혹은 이러한 신 저러한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그의 자신 생애를 드리는 말씀이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그의 사명 선언문이 됩니다만은 이 기도를 계기로 그런 그들 앞에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었고 LA 집회가 대성공 가운데 끝나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그 LA 집회 이후 그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평가는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평가할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이 훨씬 더 바르고 정확합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계획을 펼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스펙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은 갖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부족한 저희들이죠. 그럴지라도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우리를 드려서 주님 인정하시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성근 강사의 수요일 저녁 집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만은 너무 길어서 우선 우리가 함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2절을 읽고 하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네, 읽으세요. 아위 안 나왔군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9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실로암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대표 간사님이 실로암 노래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군인들 막 미쳐가지고 막 하는 거. 네. 한국교회에서 추억의 가스펠송 하면 1, 2위에 뽑힐 가스펠송입니다. 불신자도 따라 부를 노래, 실로암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신상근 목사님이란 분이 고3 때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중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새벽기도에서 듣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면서 지은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컴퓨터에 검색해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난 눈먼 사람 맹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맹인단체나 눈과 관련된 업종 안과, 실로암 안과, 실로암 안경점 이런 곳에 상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실로암이 일종의 연못 풀장이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 사우나에도 이런 상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실로암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 사용하고 있는지 찾아보니 딱 두 군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이 실로암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실로암 못이 나오는데 딱 두 군데 나오는 이 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불행의 이야기, 우리의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의 일상, 아픈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통점입니다. 오늘 3일째 띠미 일상의 자리로 보냄받음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사역연구소라는 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IBF라는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그 이전에는 졸업생들을 지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성사회, 전문인의 전문영역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졸업생 사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직장 사역과 전문인 사역에 합당한 말씀들과 컨텐츠를 준비하고 2001년 여름 우리 졸업생들, 저희들 학사라고 부르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 슬픈 기색들, 불편한 기색들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직장 사역, 전문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2001년 여름은 1998년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한 상태로 그 모임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 이 형제 자매들은 고통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 저마저도 저희 단체마저도 소망을 줄 수 없고 신앙적인 이유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주되심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피스 앞에다가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긴 이름의 연구소 이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신학 영성 사역 연구소, 이렇게 길게 A4G 두 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2006년 저희 IBF가 50주년을 맞기 전에 한 3년 정도 다양한 형태로 컨설팅을 내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단체가 한국교회 소그룹 운동이든지 세계관 운동이든지 아니면 귀납적 성경 연구와 같은 것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은 다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 되었고 향후 50년 동안 어떻게 한국 교회를 돕는 선교적인 팔로서 이 단체가 나아갈 수 있을지 내부 외부의 컨설팅을 받을 때 제일 위로 부상된 이슈가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방 부산 범일동 제 사무실 앞에 붙였던 그 팻말을 가지고 2006년에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간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일상을 어떤 말랑말랑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일상을 뿌띠 부르주아적인 삶을 긍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은 때때로 고통이 스며들어 있고 허드렛 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사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네 9장 1절을 그 앞에 맥락에서 붙여서 이해한다면 앞에 맥락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8장 5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이 결국은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노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던 길이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시던 길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것은 예수께서 여기서 맹인을 만나신 이후에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3절부터 쭉 이후에 사실은 8절부터 그 이후에 한참 동안 우리가 끊어서 35절 딱 읽었는데 그 35절까지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신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보셨습니다. 이 맹인은 원래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맹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맹인의 등장이 우연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맹인에게 접근했다는 뉘앙스가 이 본문에 큽니다. 예수님께서 늘 거리 그 자리에 있던 맹인에게 그 바쁜 중에도 주의를 기울이시자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에 자신들이 이런 일상 속의 문제를 소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예수님께 심어주고 싶어서 혹은 예수님의 관심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2절과 같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아침에 김 목사님이 제 본문까지 다 이야기를 하셔서 이 전형적인 반응에 주목해 보십시다. 누군가의 불행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김 목사님은 세 가지로 고난의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고난의 문제는 늘 있는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서도 그리고 특히 다른 사람의 고난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죄 때문에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찾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편안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은 비교적 편안한 상황에 있으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집단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 쉽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의 공의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그들이 신에게 하나님께 잘못을 했으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 이런 말은 세상에 있는 일상적인 악의 문제, The problem of evil, 악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함도 모르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이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하등의 종교일수록, 낮은 종교일수록 이렇게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라는 인과관계의 얽매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 누군가가 얼굴을 빤히 보고 다가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신 거죠.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많고 어려운 것은 당신이 죄를 짓고 또 당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제사를 드려야 한다든지 돈을 드려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부 기독교의 접근 방식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위 고등 종교들은 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더욱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불교의 고, 집, 멸, 또, 사성제 역시 고난의 문제를 분명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유심론적이고 사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맹인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타인의 삶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일상, 그 불행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볍게 판단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냥 쉽게 죄를 지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일상 속에 있는 문제,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우리 책 속에서도 나왔던 첫째 날 책 속에 나왔던 N.T. Wright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의 혼란과 슬픔은 사랑과 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아침에 김혜근 목사님이 이 대목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혜근 목사님은 NT Wright급입니다. 네? 마치 혼돈 속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모든 형태의 일상 속에 있는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한 재료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메시지가 끝나도 충분합니다. 좋겠죠? 고난과 불행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실로암이라는 지명과 두 번 이야기되는 지명과 관련된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과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이야기해도 일상 속에 있는 이 고난과 불행한 세상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큰 전망을 다음 본문에서 가집니다. 4절, 5절, 6절, 7절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선문답과 같은 4절과 5절의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는 이 말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행 같은 퍼포먼스, 땅에 침을 콱콱 뱉어서 거기서 진흙을 막 주물러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제가 이 본문 안에 한 가지 단어가 유별나게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보내다 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보내다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이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보내신 일을 합니다.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냄받은 이로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포함됩니까? 이 맹인과 제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맹인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이 어그러진 세상, 불행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도록, 보냄받은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학적인 논평을 하셨는데 새로운 창조를, 흙으로 인간을 만들듯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좀 지저분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일부러 억지로 더 강조하는 것은, 요한이 보낸 곳의 이름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발라서 그 눈에 바르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요한은 여기서, 아마 어쩌면 독자들이 다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삽입하여 둡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소경의 소명이 드러납니다. 분명 9장 전체에서 이 맹인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만은 이 맹인의 소명은 고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 자신의 이전 상태와 이제 빛을 보게 된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맹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바쁘신 와중에 맹인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시고 조치를 취하신 의도가 분명히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 혹은 더 넓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목의 상태,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마치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각하도록 하십니까? 누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치 우연히 만나게 된 것과 같은 그 맹인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평생의 짐이 되어 있는 눈먼 소경이라는 그 일상에서 날 때부터 거지 생활을 하는 불행하고 고난 속에 있는 이 맹인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빛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그 일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맹인의 고난과 불행은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치유받아 다시 고통스러운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맹목을 깨우치는 보냄받은 자로 살도록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러한 보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보냄받은 정체성에서 고통의 세상과 일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자기의에 근거한 종교, 특히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규정짓고 정죄합니다. 대개의 종교 제도는 보내는 것보다는 많이 모이는 것을 강조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모여있는 사람들의 내적인 순수성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이 부름받은 모임의 이유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하여 여기 모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세상에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을 쉽게 배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불행한 상태를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익과 우리의 관찰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만이 불행에 있는 일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보냄받은 진정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의식과 태도만이 어그러진 세상, 불행한 일상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악을 비추시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만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정체성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보냄받은 긍휼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우리 자신을 어떤 아이덴티티로 이해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의식은 고난과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허드렛 일상생활을 보는 태도와 시각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만이 세상의 치유와 변혁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맹목의 상태, 소경된 상태에서 눈을 뜨고 변화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나 자신이 잘 되고 죽어서 그냥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를,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의 모든 부르심은,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다 그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가도록, 보내도록, sentness, 이것이 여기 코스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겁고 그것으로 끝나면 이것은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고통스러운 일상으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임을 좋아하고 서로서로 뭉쳐 살면서 어떤 종교의 울타리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점점 관심이 내부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점 자기가 조금만 달라도, 언어의 습관과 행동이 조금만 달라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왜 여기에 불러 모으셨는지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시골의 한 청년이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주장은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에 목사가 그 고집센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목사가 난로 옆에 있는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반쯤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밖에 따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석탄의 불은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으나 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들은 여전히 붉은 빛을 내며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청년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